0: 早晨8点半，为了年少吃过的牛皮，大撒欢迎听。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2: 前方停车站是延吉西。

0: 睡是上午9:30，低头是世界，抬头才是生活。放开那双水灵灵的大眼睛，生活才是你当下的全部啊！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跟着心去远方。啊，路很远，
1: 还有2000米，
0: 但知道方向。
2: 喂，你好吗？
0: 音乐和美食约会，
3: 哎，快看牦牛，
0: 是路途最美的风景。
4: 先生，我在鼓浪屿。

0: 时光辜负了你。
1: 嗨，你们好吗？我在青海湖，这里天高云淡，湖水碧蓝，哇，真想让时间定格在这里。
0: 旅行，永远在路上。声色旅行。

0: 가능하십니까?
1: 공동체 의식이 시장의 일상과 대중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시장에서 문명실천 봉사 초소를 설치해 따뜻한 봉사로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제 6중학교 학생 왕배군이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에서 수상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따뜻한 생활 정취가 민족 간의 정을 더욱 깊게 합니다. 새롭게 이전한 수상시장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음식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는 남북의 음식이 어우러지고 전통 조선족 음식 맛과 서양식 조리 기법이 융합하며 함께 발전하고 있는 바 각지의 식객들이 이름을 듣고 찾아와 함께 정겨운 시장의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특색 음식은 마음을 달래는 미각의 향연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서로 교류하고 어울리는 생생한 매개체가 되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시장의 일상과 대중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이른 아침 소상시장은 음식 향기가 피어오르고 활기가 넘칩니다. 다양한 특색 음식들이 즐비한 가운데 닭고기탕 훈두는 깊은 향과 뜨끈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고 찰떡과 순대는 쫀득한 식감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남북의 음식 맛과 민족 특색이 이곳에서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며 변경 도시의 포용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상시장에서 16년째 운영 중인 훈둔 가게는 명실상부한 오랜 맛집입니다. 운영자 손애미는 안휘 출신으로 연길에 정착해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남방 훈둔의 섬세한 식감과 연변 사람들이 즐기는 신선한 국물 맛을 절묘하게 결합해 따뜻한 훈둔 한 그릇으로 전국 각지 식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업주 손애미는 처음에는 현지 손님들이 많았는데 몇 년 전부터 떠오인에 소개되면서 이제는 외지 손님들도 찾아오며 새 시장으로 옮긴 뒤에는 환경도 좋아지고 닭고기탕 훈둔도 추가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손애미는 오랜 시간 직접 만들어 바로 끓이는 방식을 고수하고 음식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한 그릇에 10원이라는 친근한 가격을 유지해오면서 모든 손님을 한결같이 대하며 변함없는 맛으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 관광객 소정은 닭고기탕 훈돈의 맛이 더 신선한 것 같다면서 연변 음식은 전국 각지의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연변만의 특징을 더해 전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의 맛이 어우러진 훈돈 한 그릇은 포용과 조화의 따뜻한 정취를 보여줍니다. 특색 있는 철판 볶음밥은 연변 음식의 창의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철판 위에는 소고기, 치즈, 참치, 김치 등 다양한 재료가 자유롭게 어우러지고 볶는 과정에서 철판과 주걱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겨운 시장의 음악처럼 울려 퍼지며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업주 박광림은 연변 음식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는 서양식 재료를 활용해 우리 음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귀향 창업자 박광림 부부는 연길의 도시 변화와 시장 발전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영업 공간과 우수한 창업 지원 정책은 많은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하며 변경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각 민족 군종들이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누리고 함께 일하고 즐기는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은 새롭게 변했지만 정겨운 삶의 한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수상시장은 가장 순수한 시장 분위기와 소박한 민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상인들의 정, 정통 음식의 맛, 편안한 분위기는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연길의 도시 온기와 인문적 매력을 깊이 체험하게 합니다. 사천 여행 블로거 16위는 연길의 현지 특색과 인문 풍정을 느낄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봤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곳의 사람과 문화 분위기가 다른...
1: 관광객들의 쇼핑 체험을 한층 높이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연결 공상실업주식위안회사에서는 서시장에 문명실천 봉사초소를 설치하고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조직해 편의봉사를 펼치며 여름방학 관광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시장 문 앞에서 기자는 남색 조끼를 입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관광객들에게 무료 짐 보관, 길 안내 등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장에는 의자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세심하고 친절한 봉사는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섬서관광객 장문협은 짐을 들고 올라가기가 불편했는데 매우 편리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으며 자원봉사자들이 매우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한 달간 진행됩니다. 봉사초소는 짐 보관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응급 물품도 마련해 관광객들의 출행과 쇼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복원한 짐은 700여 건, 봉사받은 관광객은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결 공상실업주식위안회사 당군중사업부 간사 최이름은 회사의 50여 명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현장을 지키며 관광객들에게 무료 짐 보관, 충전 설비 등 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상담, 문명인도 등 봉사도 펼쳐 관광객들이 연길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0: 8월 3일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대회 결승전이 상해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조과학기술협회와

0: 조 부녀련합회가 공동 추천한 연길시 제6중학교 9학년 학생 왕대군이 길림성을 대표해 출전해 전국 10명에게만 수여되는 지성 우수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왕대군의 참가 작품은 인공지능으로 청각장애 배달 일꾼이 다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전 과정을 담았는 바 참신하고 따뜻하며 실용적인 주제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대회를 위해 왕대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준결승 기간 낮에는 수업에 집중하고 밤에는 시간을 쪼개 작품을 다듬었으며 자주 밤늦게까지 연구했습니다. 첫 대회로 참고할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탐색하며 어려움을 극복했고 성급 예선, 전국 준결승, 전국 결승 등 엄격한 선발 과정을 차례로 통과해 수많은 참가자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왕대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웠다면서 앞으로 학습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바 학습에 적합한 작은 동반자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면서 학습 동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길 심계점 AI 과학기술혁신센터 교장 전 씨는 왕대군 학생은 성실하고 집중력이 뛰어났는 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국가급 대회에서 수상했는데 이번에는 4만여 명의 참가자 가운데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전국 우승과 특별상을 차지해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 일전 시민 박 선생은 연길시 공공사업 봉사중심 삼일꾼 조한남을 찾아 축기를 전달하며 자신의 딸을 구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1월에 발생했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도로에서 한 대의 굴착차가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후진하다 박 선생의 딸을 차량 아래로 휘말리게 했습니다. 위급한 순간 현장을 지나던 조아남은 즉시 달려가 큰 소리로 위험을 알리고 차량을 두드리며 운전수에게 신속히 정차하도록 해 2차 압착 사고를 막았습니다. 제대 군인인 조아남은 군 복무 중 배운 응급구조 지식을 활용해 현장을 보호하고 응급전화와 신고전화를 걸었으며 부상당한 소녀를 계속 안심시켰고 부상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질 때까지 자리를 지킨 뒤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후 5개월 넘게 조아남은 수시로 병원을 찾아 소녀를 위로하고 격려했으며 꽃과 인형을 보내 상처를 딛고 일어나 순조롭게 대학 입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날 소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조아남에게 축기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박 선생은 제때에 치료를 받은 뒤
0: 상업체의 영업허가증 등 관련 증서를 공개하도록 독촉했으며 가격 명시제를 실시하고 저가 유인, 현장 추가요금 등 소비 사기 행위를 엄금했습니다. 또한 도로 점용 선전, 교정 위반 호객 행위를 금지해 관광 촬영 시장의 질서 있는 운영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관광 촬영업소 12곳을 검사하고 선전 자료 25부를 배포했습니다. 우리시 보일러 배기 가스 감독성 검사를 일전 연결시 생태환경감측소는 3.1군을 조직해 중점 오염원인 보일러에 대한 감독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3.1군들은 규범에 따라 엄격히 표본을 채취하고 이산화硫황, 질소산화물, 연기먼지, 린계만 흡도, 공장 경계 소음 등 5개 항목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해 감측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했습니다. 올해 들어 해당 감측소는 배기가스 관련 중점 오염은 기업 10곳에 보일러 14대에 대한 감독성 검사 임무를 수행했으며 대기 오염 정밀 관리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시정부문 도로 구멍 신속히 보수해 통행 안전 보장. 8월 6일 새벽 단원거리 중간 구간 차도에서 도로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표면 아스팔트가 파손되고 로반이 일부 침식돼 차량 압력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시정관리부문은 발견 즉시 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응급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해당 구멍은 최근 강한 강우로 인해 발생했고 빗물이 도로 균열로 스며들어 로반의 모래와 자갈을 씻어내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관리부문은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각종 작은 위험 요소를 제때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도로 이상 상황 발견 시 제때에 제보해 함께 도로 통행 안전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변동정과 한국국민대학교 국제축구인재 양성 플랫폼 공동 구축. 그일 연변동정 축구구락부와 한국국민대학교는 전략적 협력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쌍방은 국민대학교 체육학원의 교육 자원과 연변동정

0: 직업 청소년 육성 체계를 바탕으로 학력 교육 더하기 직업 훈련 더하기 국제 교류 더하기 직업 승진의 4위 일체 인재 양성 모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만 16세부터 만 20세 사이의 우수 선수 20명에서 25명을 선발해 한국으로 보내 학습과 훈련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매년 한국 전지 훈련에 참가하는 육성팀 가운데 5명 이상의 우수 선수를 선발해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 1선팀에 합류시키는 안정적인 선수 공급 기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0: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고향집 장독대 옆에 핀 백일홍아, 누구를 기다려 시들 줄 모르느냐. 나 닮은 꽃이라 머리에 꽂아주던 못잊을 내 사랑 뜨거운 손길이여. 아 백일홍아, 너는 빨갛게 피었는데 내 사랑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의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의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달걀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영양이 매우 풍부합니다. 매주 일정량의 달걀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달걀은 어떻게 먹어야 더 영양가가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영양소가 가장 잘 보존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며 맛있고 건강한 조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끓은 후 약한 불에서 5분간 삶을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달걀국, 달걀찜, 수란도 좋은 선택입니다. 달걀 프라이

회복기 환자는 다른 동물성 식품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매일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아동 청소년, 임산부, 수유기 여성, 근육 증가를 원하는 사람은 매일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비싸게 산 과일형 남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작지만 예쁜 남채, 과일 오이, 과일 샐러드, 과일 파프리카 등 아삭하고 달콤하며 찌꺼기가 없어 바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채소는 가격이 일반적인 같은 종류의 채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 과일형 남채가 정말 더 영양가가 많을까요? 그리고 이 돈을 쓰는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중국 농업과학원 채소화훼연구소 연구원이자 국가대종채소산업기술체계 직무과학자인 리 연소는 이에 대해 해석했습니다. 과일형 남새는 과학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리 연소는 이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호칭일 뿐 교과서에는 이런 분류가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입할 때에는 껍질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가공한 당근의 표면에는 절단 자국이 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싸게 팔고 또한 작을수록 더 맛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들이 좋은 맛에 기꺼이 돈을 지불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재배 비용이 실제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좋은 품종은 씨앗이 비싸고 재배 과정에서 물, 비료, 온도, 빛을 정교하게 조절해야 하며 일부 품종은 수확량도 낮습니다. 하지만 육종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신품종이 이미 맛도 좋고 수확량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는데 작을수록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리 연소는 남새는 알맞게 자랐을 때 수확해야 더 맛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미니 오이는 보기에는 앙증맞고 귀여워 보이지만 너무 작아 아직 당분과 풍미 물질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때 오이의 진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이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 과일형은 시장에서 쓰는 호칭일 뿐 과학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실제 품질을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헛돈을 쓰지 말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머리를 감을 때 식초를 넣으면 비듬이 없어질까요? 네,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비듬 발생은 복잡한 과정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째, 말라시지아균의 번식입니다. 말라시지아는 두피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진균으로 피지를 영양분으로 삼습니다. 피지 분비가 과도할 때 말라시지아가 과도하게 번식하고 그 대사 산물이 두피를 자극해 각질 세포의 탈락을 가속화하고 비듬을 형성합니다. 둘째, 피지 분비 이상입니다. 사춘기, 스트레스, 식습관 등은 피지선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피지는 말라시지아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모낭을 막아 비듬을 유발합니다. 셋째, 두피 장벽 기능 손상입니다. 과도한 세정, 자극적인 샴푸 사용, 건조한 환경 등은 두피 장벽을 손상시켜 두피가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지고 각질 세포가 조기 탈락하게 합니다. 넷째, 개인적 취약성입니다. 유전, 면역 반응, 신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비듬이 생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의뢰하면 스트레스가 심할 때 두피의 혈액순환과 신진대

회사가 혼란을 일으켜 비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잦은 머리 감기, 맞지 않은 샴푸 사용, 밤샘, 불균형한 식습관, 특히 비타민 B군, 아연 등 부족은 두피 건강에 영향을 미쳐 비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초로 머리를 감는 것은 비듬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도 막을 수 없으므로 비듬을 없앨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식초는 두피를 자극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두피 각질 세포의 증식과 각질화를 촉진해 비듬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총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불 속에서 잠들기 전에 그래도 오늘도 무탈하게 잘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0: 김천 가수의 자수자수 가보세요로 오늘 첫 곡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립니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대부분 무슨 뭐, 아니 돌아오셔서 샤워 차 하고 냄새 쓰게 때밀히 받든지 해야 되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예?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난 빨리 때밀히 해야 돈 버는데 여성분들은 저쪽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에 타는 남녀 합타이 절대 안 됩니다. 야, 자, 우리 CGP

0: 주천님께서 이번에 照镜子, 整一罐, 洗洗手, 自己, 이 말씀한 다음부터, 야, 우리 여기 신뢰하는 이 당원 동무들이 너나 없이 깨끗해지겠다고 우리 목에게 다 찾아오는 바람에 완전 깨끗 대박이 났습니다. 가만있어라. 아까 내가 몇 배에다가 36배가 이번에 좀 37호. 37호, 때밀이 하죠. 37호, 첫절러.
1: 예, 갑니다.
0: 첫, 아야야. 오, 아야, 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야, 오랜만이구만. 아니,
0: 근데, 아, 주말은 딱딱 나타나도 왜, 어제 뭔데 이사를 갔습니까?
2: 네, 외제 학습반에 갔다가 서
0: 외제?
1: 공탈 산다, 에?
0: 너무 먹지 마. 너무 먹은 날 또 국리 없이 나. 너무 먹지 마.
2: 야, 야. 저기 뭐요. 야. 네, 신세를 쟀는데.
1: 저 현대 떨어졌다는데 당시 어째 그랬어?
0: 저기, 아이, 말하자면 기어, 아이, 됐어. 나방 그나저나 이번에 뭐 새로 무슨 송겐지, 송간지, 그런 나온다는 게 무슨, 에휴, 정말.
1: 아이고. 야? 송겐지, 송간지, 당시 봤어?
0: 못 봤지. 아이, 봐도 거짓살이, 거짓살이지. 그거 뭐 볼 필요 있어. 야.
1: 그나저나 그 미래회라고, 거기 대박골이라고 있던데. 야,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좋은 거지.
0: 사람들이 거기 산보 가자고.
1: 산보 무슨 이동산에
0: 산보 같은. 내 제박골에서 나왔지.
1: 당시 제박골이요.
0: 하하, 이 사람 보기는 좀 저절라서. 야, 좀 저절라서, 저절라서, 저 아이, 날 좀 어려봐. 안정아. 내 이래 봬도 뭐 상당한 제박골, 뭐 천장 깔라.
1: 아이. 당시 손자 했는가?
0: 아, 다치지 말고 좀 어려워라. 다치지 말고. 야, 당시 이렇게 봐라. 당신은 좀 명도 공사 못 해봐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야, 내 그 천장 하면서, 그 우리 천에 다리 놓겠다고, 정말 정신 없이 떼댕겼어. 내 정말 천장 하면서 그 다리 놓겠다고, 개중국이 찾아가면 수리국 가라. 수리국이 찾아가면 또 뭐라 하죠? 현자 찾아가라. 현자, 저 현자.
1: 어.
0: 아, 천장 통지아, 저거 원티 뭐, 我们 可以 연구 연구 토론 토론 的 아. 근데 토론도 못하고 목이 달아났지, 고마요. 잘했지 뭐.
1: 그래, 당시 저현대 떨어졌다고.
0: 자과했고. 그렇지 않고, 자과 그놈 하던데 잡아먹은 다른 것만 합치나던데 양계사 하나는 꾸려놨을 겨우네.
1: 양계사?
0: 에이구, 어떻게 다른 거 잡아먹겠으면 천다들 나를 보고 뭐라, 아, 천장 해야지 뭐. 어차피 다른 천은 천장하고, 우리 천의 초민들이, 에이, 쪽집이 천장! 에이, 쪽집 천장! 어디 그 뿌이요? 야? 아, 그 놈아들 오게 되겠네. 그 비유를 맞춰서, 들어봤는데, 닥춤 거지, 다쳤다, 닥춤 거지.
1: 아이고, 닥춤이라. 나는 그 말춤 있다는 소린 들어도, 닥춤 있다는 소리 못 들었다, 에? 그런 게 있네.
0: 닥춤은? 닥하는 중국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 연기 시에는 아마 내 딱 혼자 추는 춤일게요.
1: 에이,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다, 이게.
0: 아이 믿는다. 어? 아이 믿지, 당신아.
1: 야.
0: 아이, 한번 보겠어, 그래, 뭐.
1: 야? 야?
0: 한번 보겠어.
1: 아, 그럼 출해. 보기요.
0: 박수 치우.
1: 야.
0: 박수 치는 것 때문에 용도 샤아네, 이래.
1: 야?
0: 아, 좀 콱콱 멋있게 열정 내서 좀 이게 좀 세우치오.
1: 아, 여러분. 그래, 우리 열렬한 박수로, 예. 이 닭수만 한번 구경합시다, 예. 자.

0: 야, 이거, 이거. 당신 제가 니구만, 야. 야, 이게 어서 좀, 저 멀리서부터 개미 시마리 내 앞으로 서서히 걸어오고 있어. 아이보,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래요?
1: 아, 정말 당신 대말을 못 알아듣겠구나.
0: 이 사람이
1: 대내복은 뭐 난 저 이러. 천사, 이번에는 나를 잡읍소. 나를 잡아서 내 고기를 병도 분들한테 이렇게 드려서 꼭 살이 놔달라 해줍소. 예?
0: 이봐, 야, 무슨 농담 그렇게 이.
1: 아, 정말이란데 이래고는 추호의 두서짐 없지 전달판장으로 탁 눕는단 말이야.

0: 맞지? 자기들 찾아간 녹지? 이거 빨리 지나가기요. 들었지? 죽는 것도 빨리 죽여달라제. 희생정신 정말 대단하다. 아이다 아이다. 그래도 자기 전에 야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요. 저 아야 근데 걔 이름 모르니까 어떡해. 아 옳다. 그냥 아래를 보고. 와 숙회구나. 개야 개야 알라궁 달라궁 숙회야.
1: 아 지금 뭐하고
0: 하고 있다. 관렀다 관렀다. 야 살아나는 거 아니까 놀랬다. 야
1: 아니 이 사람이 이게
0: 아이, 솔직히 야 우리 처민들이 이만큼 성의를 보여줬으면 야? 그 다리를 해 우리 엄마 생전에 나하고 뭐 했는지 아니 어이, 손자들이 꼭 우리 재밖골 초민들을 위해서 자리를 하나 놔주냐? 야 손자들이 이게 이미 서워해라 이게 우리 재밖골 초민들이 서워해라 그날도 내 생일이다 우리 엄마 내 돼지고기 체면담으로 좋아한다고 이 아들 그거 먹이겠다고 강마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홍수에 밀려서 그만 내 며칠 후에 우리 엄마를 찾았다 찾았는데 우리 엄마 글쎄 그 장마다에서 봤던 그 장바구니 그냥 그대로 꼭 끼안고 있지 않겠니 이 아들 생일날에 돼지고기 체면상 물을 먹이겠다 내 그실로 심싸매고 들어왔어 여기로 왔다 너네 다리를 안 놔줘도 좋다 임마 내 속도도 들여 돈 벌어서 언젠가는 우리 재밖골 촌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꽁 돕겠다 임마
2: 야 됐다 그 다리 내놔줄게 내 손해그리 담보한테 영민이 네 생일이 되기 전까지 다리를 놔서 돌아가신 어머님도 위로하고 우리 재밖골의 촌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그 다리 내 꼭 봐줄게
0: 너는 무슨 낯설다야게 무슨 호목소리를 그렇게 하네 에이야 말만 들어도 감사하다 너도 야 그야 남의 밑에서 심부름 꿈하는 게 니라고 무슨 돈이 있어서 니 이제 이름 뭐이라니 이름 뭐라니
2: 야 내 손에 걸이다
0: 뭐야 저 이번에 우리 현이 새로 얻은 손대다
2: 야 미안하다 늦게 말해서
0: 야 내 말하지 이래서 공작 시간이 술을 먹으면 알겠다 내야 정말야 아이 현장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래 보니까 소현장 정말 이름값 한다 소년장 오니까 소년장 이 손으로 이렇게 다리 문제 해결되는구만
3: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야야야 야, 야.
3: 이제 네. 무슨 야 임마 하더니 무슨 불쌍히 얘기하면 이래니
0: 아야 당신 우리 언제부터 야자했더라
3: 야, 그게 뭐 그리 중요하야 어? 야 네 생일인데 내 술 한 잔 살게 가자
0: 아야야야 야, 야, 야, 야, 무슨 소리 하니 니가도 우리 손에 야, 다리를 놔줬는데 응 난 내 싸야지 술은 내 쌀게
3: 야 임마
0: 어?
3: 내 니 술을 먹고 무슨 누기처럼 뭐 되라고?
0: 아 그게 그렇게 되는가?
3: 야 어? 정리하고 나오나?
0: 어 알아 옳다 아 옳다 오늘 니 싸라 나도 좀 용도들이 술을 얻어 먹어보자 야 행아라 깨는 밀고 가야 되지 예이 소년장

팍을 내려놓으면 선택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는 나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에서 나마저 나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여유롭게, 나답게, 감사하게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당신 자신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봅니다.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앱 옌지룡매의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변 아줌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안순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47번,

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바다처럼 푸르다고 불러온 이름인가? 바다처럼 푸르다고 불러온 이름인가? 언제나 부르고픈 말띠맑은 해란강. 언제나 부르고픈 말띠맑은 해란강. 일송정 빗긴 모습 한없이 아름다워. 일송정 빗긴 모습 한없이 아름다워. 정다운 여울 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정다운 여울 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후렴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여라.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여라. 영원한 해란강. 행복의 여울 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행복의 여울 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후렴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여라.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여라.

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울리고 울리어라.

자, 해란강 요울소리 오정목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68번입니다. 우리 노래의 원곡자죠. 정옥화 어머님께서 우리 노래 교실에 계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우리 원곡자 앞에서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봅니다. 하겠습니다.

0: 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연길 융합의 제중심 앱, 옌지룡매 APP,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란강 여울소리 계속해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1, 2절 불러보겠습니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울리고 울리어라 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0: 네, 노래한마당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68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둘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같은 이야기. 등기고싹 무시무시하지만

0: 현장 관객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야간 극장의 단골 손님으로 거풍이란 단어를 모른다. 다만 주인공이 부위를 철저하게 보여주지 않는 데 대해 원망했다. 지어 어떤 사람은 떠들어대기까지 했다.
1: 벗어라! 벗어!
2: 벗어!
3: 벗겨!
2: 벗겨!
0: 관객들이 만들어낸 배드신 더빙 소리가 스크린과 홍했다. 마치 한 무리의 야수가 잡교하는 듯 했다. 여화는 놀라서 어쩔 바를 몰랐다. 귀신도 견딜 수 없는 공포감에 사람이 태연자약하다니. 거기에는 간간이 울리는 허출기 소리가 동반했다.
4: 무서워하지 말아요. 이건 야간 극장의 특색이에요.
0: 한 차례 배드신이 끝나자 어떤 관객은 부족하다고 항의를 제기하면서 영화 검사처를 욕했다. 마지막 결말 부분에 이르렀다. 영화 속의 어현기가 죽음을 당하게 되자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귓가에 자신의 쓴 시를 읊조렸다. 보물은 쉬이 얻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이는 찾기, 게다가 허출기가 삐삐삐삐 떠올렸다.
5: 이 소리는 무슨 소리죠?
0: 여화가 속삭였다.
5: 호각을 부는 소리인가요? 극장에서 누가 대놓고 호각을 불어요?
0: 이건 허출기 소리예요. 누군가를 찾고 싶은데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허출기 통신대를 통해서. 초연이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4: 허출기?
0: 나는 갑자기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초연이도 나의 어깨를 잡았다. 영종씨, 허출기!
4: 그래. 3877을 호출하면.
0: 영종씨, 당신은 참 똑똑해요. 초연이가 기뻐서 환호했다. 그 무한한 희열 속에는 나에 대한 숭배도 들어있었다. 그녀는 기뻐 춤을 출 것만 같았다. 초연이의 몸이 여화 쪽으로 쏠렸다. 나는 중간에서 초연이가 여화한테 호출기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여화씨, 이 호출기는 삐삐기라고도 하는데 한 대 가격이 1,000원 좌우예요. 그 10년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한 선진적인 과학기술인데 당신이 실외에 있어 전화로 연계하기 불편할 경우 통신대를 통해 당신이 번호를 알려주지요. 그러면 통신대에서 당신이 지니고 있는 기계가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요. 이럴 경우 통신대의 전화에 비밀번호를 말하면 누가 당신을 찾는지 알 수 있어 제때에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어요. 여화는 아주 열심히 경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다. 이러듯 복잡한 물건은 한순간에 그녀를 멍하게 만들었다. 극장 관객들은 초연이가 빈자리에 대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바보로 여기는 것 같았다.
4: 초연아, 간단하게 설명해줘.
0: 나는 낯이 다 뜨거웠다. 알겠어요. 초연이는

0: 입을 삐죽거렸다. 당신이 간단하게 설명해봐요. 나는 초연이와 다투고 싶지 않았다. 빨리 집에 돌아가 3877을 호출해보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다. 내룡호는 이미 집에서 전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1: 어느 통신회사지?
0: 전화 앞에서 석수무책이긴 마찬가지였다. 매 회사마다 또 몇 개의 통신대가 있었고 그들은 24시간 봉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매니저, 기사, 배우, 외근 일꾼, 심지어 직업 여성까지 시동에서 호출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아주 많았다. 또 사람마다 한 대씩 갖고 있는 호출기 수도 아주 많았다. 하지만 하나하나 전화해볼 수밖에 없었다. 오늘 밤 나와 초연이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떨었다. 가슴 속에서 흥분이 뜨거운 용감처럼 솟구쳤다. 마지막 밤 우리는 마지막 승부를 던지기로 했다. 요한은 의안이 벙벙해 간첩같이 행동하는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전화를 걸고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2: 여보세요? 3877 호출입니다. 저는 성이 원씨인데요. 전화는...
0: 이미 새벽 한두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가끔 전화가 걸려왔었다. 매번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나와 초연이는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서로 눈치를 봤다. 우리 둘은 해야 할 일을 분공했는데 손이 척척 맞았다. 잠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몇 신데 끊어 하는 난폭한 소리도 들려왔다. 어떤 사람은 아주 빨리 회답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성이 림씨, 여씨거나 혹은 성씨를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는 잘못 걸었다고 사과했다. 어떤 매춘부도 회답했다.
3: 천원입니다. 장소는 어딘가요? 10분 후에 도착할 수 있어요.
0: 그중 한 목소리는 TV방송국의 신입 아나운서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새벽 2시 15분이 되자 나는 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4: 원선생? 어느 원선생이죠?
2: 진선생인가요?
4: 네.
0: 나는 급히 물었다.
2: 진진방 선생인가요?
4: 아닙니다.
0: 그 중년 남자가 대답했다. 더없이 실망했다.
2: 죄송합니다.
4: 네, 여보세요.
0: 상대방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4: 무슨 일로 진진방을 찾는가요?
2: 진진방 씨를 알아요?
4: 예, 그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2: 아, 내가 끝내 찾았구나. 진선생, 진선생 잘 됐어요. 진선생, 제 말을 들어보세요.
0: 나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다.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 몰랐다. 하는 수 없이 전에 한 번 했던 거짓말을 다시 한 번 써먹었다.
2: 사실은 이러합니다.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남북행에서 화기삼 가게를 경영하다가 후에 온 가족이 영국으로 이민을 갔지요. 이번에 향항에 돌아와 할아버지를 대신해 옛 친구를 방문하고 싶어서요. 진진방 노선생은 어디에 계신가요? 진선생 아버님께 연락을 좀 넣어주실 수 있나요?
4: 아, 저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2: 아니, 제발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0: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원혁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영, 해설, 정소나, 배여, 김혜연, 최림, 정소나, 면무력, 제작의 면무력,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요즘은 저녁마다 식사를 마치고 오는 아이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평소 열심히 문제를 풀던 아이가 유독 어제는 별스럽게 문제도 풀지 않고 제가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는 계속 딴짓만 할 뿐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하기 싫으면 그만둬!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아이는 낮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했다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면서 집에 돌아와 엄마와 좀 밖에 나가 놀고 싶었는데 놀지 못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싫어서 딴짓을 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내가 별스럽게 행동했을 때 엄마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별스럽다입니다.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스럽거나 격에 맞지 않게 생뚱 같다는 뜻으로 평소의 패턴에서 벗어나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 활용하며 또 별스러운 김치라고 칭찬하곤 합니다. 흔히 맛볼 수 있는 맛이 아닌 독자적인 매력과 특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쓰인 별스럽다는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수준을 넘어 독특하고 특색이 있어 남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수공예품, 풍경, 사람의 개성 등 독특한 매력이 느껴지는 대상에 두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평소와 달라 이상한 기분이 들 때 혹은 남다른 특색을 가진 물건을 만났을 때 오늘 배운 별스럽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 각 부문이 상시화 지원으로 장촌 전면 진흥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0: 길림성 장촌시와 내몽골 흥남면이 학습 교양을 깊이 있게 전개하며 대중 신변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상반기 우리나라 경영 주체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0: 상반기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혁신을 가속화하며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1: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표하고 이란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협상 합의 도출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올해는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사계획이자 상시화 지원 사업 시행이 초태입니다. 습금형 정소기는 빈곤 해탈 공약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상시화 지원을 향촌지능 전략에 편입시켜 통합 추진하고 대규모 빈곤 재발생과 신규 빈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없었다면 채소 모종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유휴 노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업은 하범촌의 유휴 노력을 전부 받아들였으며 지난해 인건비 지출만 260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상시화 지원의 첫 해입니다. 각지 각 부문은 정책의 정체적 안정을 유지하는 존재하에 적절하게 조성하고 최적화하는 상시화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가의 향촌지능 중점 지원현인 기조성 종안현의 경우 광동과 규제 협력으로 단지 공동건설, 산업공동지능, 브랜드 공동창조의 사고방식에 따라 현지 기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광동규조협력실무팀 정안소조 황영소장은 동서부 협력은 상시화라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기회를 다잡고 동지를 틀어 봉황을 끌어들이는 것에서 동지를 최적화하여 봉황을 선별하고 사슬을 육성하여 교모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승격시켜 국제화 첨단화 디지털화의 직접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각지는 관측 지원 기세를 지속적으로 보완한 한편 빈곤 재발 방지 대상자를 신속히 식별하며 개인과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조치를 정밀하게 실행했습니다. 안유성 동릉은 성급 빈곤 재발 방지 관측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부문 조기 경보, 격자원 방문 조사, 주민 자료 신고의 완전 폐쇄형 식별 기재를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향촌 주민을 관측 범위에 포함시켜 실시간 정밀 관리를 실시하고 장기적 지원 표기를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릉시 농업농촌국 사급 조사연구원 정선 씨는 빈곤 해탈 공약 전 과도기의 연계 대상 지원을 상시화 정밀 지원으로 전환해 위험 부담의 조기 발견, 조기 간섭, 조기 지원을 실현하고 최저선을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자주적 발전의 능동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업과 취업은 빈곤 해탈 대중들의 소득 증대를 실현하는 핵심입니다. 각지는 현을 단위로 실증에 따라 지원 주도 산업을 결정하고 있으며 전국 지원 주도 산업 생산 총액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남성 신양시 회빈현은 본사 공장 플러스 향진 분공장 플러스 전급 지능 작업장의 3단계 산업 지원 모식을 보급해 기업의 생산 라인을 농촌에 정착시키고 전력 고용 등 요소 보상을 동시에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취업할 수 있는 마지막 1km를 확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현재 한 복장기업 생산책임자 장성 씨는 작업장을 마을에 건설하면 가장 큰 우세가 바로 농촌의 요휴 노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마을 사람들은 수입이 안정적이고 생산 열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생산 능력이 안정적으로 향상하면서 진정으로 기업과 주민의 량방향 수익과 공동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올 6월까지 전국 빈곤 해탈 인구의 취업 규모는

0: 3,200만 명을 초과했으며 그중 동서부의 로무 협력, 다성 로무 교통보조금, 특색 로무 브랜드 육성 등 방식을 통해 실현한 격지 취업 인수가 1,300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향촌의 공익성 일터, 취업 생산 생활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그들이
1: 200여 개를 방문하고 경영자의 요구를 충분히 요약한 후 상권 규모화 성격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구역을 여름철 관리에서 추수까지 원스톱 농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의 수요에 따른 주문과 전 과정 위탁.
0: 8대 신흥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생성형 AI 등을 대표하는 고대 미래산업 신설 관련 기업은 56만 1천 개소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중 생성형 AI 분야 신설 기업은 5만 5천 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28.0% 증가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신설 기업은 11만 6천 개소로 9.5% 증가하며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부상.
1: 올해 우리나라 최초의 광범위 항암 표적 치료제가 제반 대형 병원에서 临시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치료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올 들어 디지털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기술에 힘입어 우리나라 제품 산업이 빠르게 전환 승격되고 있습니다. 산서의 한 생물제약 기업에서는 최근 AI 생물 컴퓨팅 파워센터가 완공되면서 단시간 내 수백만 종의 단백질 기능 영역 구조를 식별하고 무효 분자를 직접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21개 제약 산업 기업에 타월급 스마트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루계로 300여 개 친환경 공장을 육성했습니다. 올 상반기 규모 이상 제약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고 수출 동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막 출시된 세계 최초의 비항암 화학요법 위암혁신 약품은 시판 판매 전에 벌써 기술 수출을 통해 해외 수익을 확보하고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혁신 약품의 대외 기술 수출 거래 총액은 1,100억 달러를 달했고 약품 수출 인도 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이중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20%에 근접했습니다. 혁신 약품은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제품 해외 진출에 빛나는 명함이 되었습니다.
0: 최근 전국에서 대범위의 지속적인 고온 날씨가 나타나면서 전국 전력 부하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전력 생산 부문은 유력하고 효율적인 조치로 여름철 전력 소비 고봉 기간에 안정적이고 질세는 운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8월 7일 전국 전력 부하는 지난해 최고치보다 4,900만 킬로와트가 높은 15억 5,700만 킬로와트를 기록하며 올 들어 네 번째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가운데 25개 성과자치구 직할시의 전력 부하가 새 극치를 창조했습니다. 북경에서는 전력망 최대 부하가 2024년 세운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중 에어컨 등 냉방 부하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충분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흥룡강성의 풍력 발전과 심소시는 가상 발전소와 인공지능 기술을 심층 결합하여 60여 개 운용사 14,000여 명 사용자가 보유한 140만 킬로와트의 조절 능력을 통합해 전력망 운영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치솟는 전력 부하에 직면하여 국가에너지국은 각지와 전력망 기업이 전력 생산과 운영 보장에
1: 어떤 소비 비밀이 숨겨 있을까?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행이라면 기차를 타고 이름난 자연 명소로 찾아가는 것이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허창 동력에서 제남 방면으로 향하는 야간 고속 내에서는 가장 먼저 눈에 크게 띄는 것이 크고 작은 쇼핑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차에 가득 찬 쇼핑백들이 신규 열차편 편성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철도 부문이 승객 흐름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 허창 동력에서 제남 방면으로 가는 직통 열차의 막차는 오후 2시 무렵으로 산동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기차를 놓칠까봐 시간에 쫓겨 쇼핑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올여름철 운송 기간이 시작되면서 철도 부문은 이러한 선간 쇼핑 관광 수요를 포착하고 제남 허창 동력 왕복 G3119, G3120 고속 열차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그 덕에 관광객들은 허창에서 료성이나 제남으로 돌아갈 때 저녁 시간대에 열차를 편하게

0: 이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선관 절차, 소비가 간결 편리해지면서 휴일제에서도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여름철 전국 각지에서 스포츠 경기가 잇따라 열리면서 새로운 즐길 거리가 늘어난 만큼 새로운 과제도 생겼습니다. 젊은 층의 이동 수요와 문화 스포츠 소비 흐름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를 두고 철도 부문은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축구팬 협회와 직접 소통하면서 맞춤형 전용 열차로 수송력 부족을 메웠습니다. 동시에 상권과 관광지와의 연계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한 장의 승차권이라는 단순한 상업 모델이 다양한 승차권 혜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승차권만 있으면 할인을 받거나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축구 팬들이 음식을 즐기고 관광지를 둘러본 후 고속철을 타고 여유롭게 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소비 증가는 정밀한 공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올 상반기 관광 열차 운행량은
1: 올 전까지 조수 공간 사업 5천만 립방미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중앙기상대는 8일 오후 6시에 태풍 조항새 경보, 호우 조항새 경보, 강대류 날씨 정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화동연에 강한 비바람 날씨가 나타나고 상해 절강, 복근 등지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예상됩니다. 국가홍수 가뭄 방지 총지휘부는 8일 강소송 안희정에 대해 홍수 태풍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하고 절강성 복근성에 대해 3급 비상 대응을 유지하며 절강성과 복근성에 실무팀을 파견해 홍수 태풍 방지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0: 간추린 공약이었습니다. 수리부가 최근 전국 행복 하천 호수 건설 사업 실시 방안 2026-2028을 발표했습니다. 실시 방안은 45개 프로젝트를 2026년 실시 범위에 포함시키고 총 5,000km의 하천을 정비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기간 프로젝트 비축고를 구축해 안전하고 생명력 있으며 행복한 하천 건설에 진력하게 됩니다.
1: 민영항공발전 15차원에는 전망 계획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15차원에는 전망 계획 기간 민영항공은 안전보장, 운송봉사, 혁신지원 등 6대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현대화 민영항공 체계 건설에서 결정적 진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0: 올 들어 2호 신강 유럽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편을 통해 수출한 컨테이너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0만 표준 컨테이너를 초과했습니다. 올해 유럽의 폭염 등 영향으로 태양광 모듈, 스마트 가전, 에어컨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2호 소상품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1: 미국 조항 사령부가 8일 미국 해군이

0: 정책적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란이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계속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8일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법률 기재와 관리 방지, 선박 통행 노선 등을 두고 오만과 협상하고 있으며 쌍방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협의 재개방 여부는 미국 이란 양해 각서를 위반한 미국의 배상 문제 등 기타 조건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보건부 부부장이 8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 영내에 대한 폭격에서 미군의 린화성 탄약 사용이 실증되었습니다. 미군의 이란 폭격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져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란은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의 잔해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미군 F-15 전투기 한 대와 무인기 여러 대가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공개한 전투기 잔해 중 일부는 이란이 올 4월 이스파한주 상공에서 격추한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오늘은 세계 건축 도시 북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가 5일 북경에 2029년 세계 건축 도시라는 칭호를 공식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북경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 영예를 받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계 건축 도시는 유네스코와 국제 건축가 협회가 공동 설립한 글로벌 영예 기세입니다. 유네스코는 3년마다 세계 건축가 대회 주최 도시를 세계 건축 도시로 지정합니다. 오늘은 세계 건축 도시를 어떻게 선정하고 이 영예는 무엇을 의미한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세계 건축가 대회 주최 도시는 사전 선거를 통해 선정합니다. 유네스코 국제 건축가 협회 세계 건축 도시 연합 위원회는 신청 도시 중에서 미리 후보 도시 3개를 선정한 후 국제건축가협회 회원대표대회가 세계건축가대회 주최도시를 선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를 공식 발표하고 세계건축가대회를 개최하는 해에 관련 도시의 세계건축도시라는 칭호를 수여합니다. 제29회 세계건축가대회가 7월 2일 2026년 세계건축도시 영예를 받은 에스파냐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폐막식에서 북경 박문홍 부시장과 중국 건축학회 수령 리서장이 바르셀로나 콜리보니 시장과 대회 회기 인수를 마치면서 2029년 제30회 세계건축가 대회가 북경 시간이 들어섰습니다. 북경은 2020년에 리우데자네이로, 2023년에 퀘펜하븐, 2026년에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네 번째로 이 칭호를 수여받은 도시가 됐습니다. 1999년 처음 세계건축가 대회를 주최한 이후 북경은 제차 세계건축계 최고급 행사를 주최합니다. 3천년이 넘는 도시가 발전사를 자랑하는 북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보조 사무총장 나예프 바예즈는 역사구역 갱신과 도시재생, 생태보건, 공공구역 건설 등

0: 관련 조치를 통해 북경은 건축이 내포하는 문화 정체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 가능 발전에 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북경이 받은 세계 건축 도시 칭호는 유산 보호, 도시 발전 실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탐색 등면에 대한 국제 건축계의 인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영예는 북경이 영예에 걸맞는 책임과 국제교류 플랫폼의 기능도 더 맡아야함을 뜻합니다. 세계 건축 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세계 건축가 대회를 주최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지역사회, 특히는 젊은 세대들이 행사와 문화유산 보호 사업에 참여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파이어드 사무총장은 세계 건축 도시라는 영예를 통해서 북경은 자체 건축 위상과 현대 도시의 발전 성과를 선보이고 1년까지 문화과 교육, 전문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향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세계가 북경의 건축만이 아니라 배후의 숨은 문화와 생활, 혁신의 힘을 료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건축도시 북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1: 뉴스 소속 시간에는 고온 날씨에 봉착한 유럽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2: 효소리는 사람들은 새의 술잔을 들고 노래하고 꽃들은 대당의 봄을 춤추며 만발하니라는 부류의 경전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시대 정신의 립각하다는 뜻으로 문장은 시대에 수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시성 두보는 그의 위대한 필력으로 왕발, 양형, 도솔인, 약빈왕의 당대 문체를 경박한 글로 조롱하며 쉬지 않고 비웃더니 비난한 자들의 이름은 잊혀져도 그대들의 시는 강물처럼 영원히 흘러 멈추지 않으리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중국 대지 립각해 중국의 이야기를 잘할 때면 자연히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눈앞에 봄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3: 역파 교수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화 건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치를 축혀들고 민심을 결집시키며 신인을 양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경상을 수립하면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소년 시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음악대학 교원과 학생들이 부평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4: 저는 우경유라고 합니다. 중앙음악대학 사상정치학과 교원입니다. 한 여름날 저는 부평현 남장진 마란촌에 갔습니다. 이곳은 언론계의 대선배인 등척의 후손 등소람의 제2의 고향이고 인민일보의 전신인 진찰기일보의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2003년 가난하고 락후한 마란촌에 돌아온 등소람은 많은 아이들이 곁에 부모가 없이 외롭게 생활하면서 과외 생활도 아주 단조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소람은 음악으로 아이들의 내심 세계를 풍부히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2022년 3월 21일 저녁 등소람은 병으로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 땅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2022년 4월 8일 등소람은 북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특출한 기여를 한 개인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한 사람은 떠났지만 등소람이 이루지 못한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소람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마란 어린이 음악 축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올해 마란 어린이 음악 축제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대회를 데리고 어린이들이 훈련하는 교실로 가보았습니다.
5: 대단합니다.
6: 너무 잘하네요.
7: 어린이들, 오늘 북경에서 선생님 두 분 오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7: 그럼 오늘은 대선생님이 음악 수업을 할 겁니다.

0: 이 어린이들의 평균 연령은 10살 정도이고 가장 어린 친구는 17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번 무대에 오를 어린이들의 훈련 상황은 어떨까요?
1: 남학생들 다 섰습니다. 자, 남자 어린이 2명도 이리 오세요. 여학생들 힘내세요. 보니 남학생들은 모두 아주아주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최 남학생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주 잘 불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구절의 멜로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0: 어린이들은 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깊은 산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즐거움을 찾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음악 선생님이 될 건가요?
1: 네.
0: 왜요?
2: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0: 노래 부르기를 특별히 좋아하는군요. 그러면 왜 스타 가수가 아닌 음악 교원이 되려는 겁니까?
2: 저도 산골 마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0: 음악은 어린이들의 생활을 바꿔놓았고 또 그들의 꿈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번에 부평에서 돌아와서 어린이들의 노래를 스튜디오에 가져갈 것입니다.
3: 지금까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수반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4: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4: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덕택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5: 덕과 설명 시간입니다.
3: 브라질 정부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한다는 이 국무성의 결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브라질에 대한 적대 활동을 의도적으로 승격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전에 브라질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미국과는 두 명이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신원로주의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하면서 양국 관계 긴장세를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이 7월 미 국무성 관원 두 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인선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플로리다주 중의원 의장인 공화당 소속 대니얼 프레스를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지만 브라질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성명에서 유인 외교관계 협약에 따르면 파견국이 파견하는 대사관 대사 국무성 차관보 수하인 사무엘 삼슨의 비자 신청을 거절했다고 실증했습니다. 반슨은 미 국무성 산하에 민주와 인권 노동국을 이끌었고 샘슨은 고위 공무원직을 지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

선언의 이번 움직임은 10월로 예정한 브라질 대선을 간섭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브라질 고위 관원에 따르면 미국 관원의 목적은 브라질 대선 의심자를 접촉한 후 브라질 선거 투표 체계의 합법성을 폄하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복선을 깔아놓으려는 파산이었습니다. 이 두 권한은 우익 대선 후보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플리비오 보우소나루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2015년 7월 이후 양국 관계가 마찰을 거듭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군사정변을 시도한 것으로 2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재판을 중단하라고 브라질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브라질 대선이 림박하면서 양국은 공공안보, 무역, 선거, 외교 이재를 둘러싸고 양국 간 마찰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경선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밀레 대통령과 손잡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후보의 자격을 지지하는 공세를 펼치고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10월에 진행하는 대선 투표를 앞두고 룰라 대통령의 경선팀은 미국

0: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0: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0: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온 날씨에 봉착한 유럽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조작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소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올여름 여러 유럽 지역에서 폭염과 가뭄,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하천의 수위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분석가들은 극단적 고온 날씨는 더 이상 단기적 날씨 사건이 아니며 수상 운송 능력 저하, 전력 생산 원가 상승, 농업 산량 감축 현상이 겹치면서 기업 경영 원가와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성장이 부진한 유럽 경제에 새로운 하향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극단적 날씨는 경제 운행 중 간과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 부담으로 부상했습니다. 지속되는 고온과 강우 부족으로 유럽 주요 하천의 수위가 하락했습니다. 독일 연방수로와 해운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5일 라인강의 허브인 코브하 구간의 수위가 2018년에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했으며 앞으로 며칠간 수위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브하 구간은 라인강의 운항 능력을 판단하는 봉향계입니다. 유럽 북해 항구와 독일 서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라인강은 독일의 대부분 내수 화물 운송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안에 대량의 화학공업, 철강, 정유와 에너지 기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위의 하락은 원자재의 운송과 공업 제품의 반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독일 상공대회 디지털 경제 기초시설 지역정책부 책임자 디르크 빈디는 가뭄이 지속되면 화학공업, 철강, 광물류 등 업종의 공급사슬이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일부 기업은 별 수 없이 감산할 수밖에 없다고 표했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내수 유도선을 이용해 로테르담에서 네덜란드는 단수 자원을 절약하고 운하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관문을 폐쇄하면서 일부 기업은 원자재나 제품을 운송할 수 없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웬그리아를 지나는 다뉴브 강의 일부 구간도 화물 운송 능력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독일 기르 세계경제연구소 경제학자 스테판 코츠는 낮은 수위 때문에 독일의 3, 4분기 경제 손실이 10억 유로 내지 20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폭염 날씨는 유럽 에너지 시스템에 이중 압력을 가했습니다. 폭염 날씨 때문에 냉방 설비의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 사용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부족, 하천 수온 상승으로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등의 운행에 영향 주면서 에너지 공급 능력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원자로 57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냉각 수요 때문에 원자

파도를 모두 강변 지역 또는 요녀 지역에 건설했습니다. 고온 날씨가 나타나면서 일부 하천의 수온이 높아지고 류량이 떨어지자 취수와 열 배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프랑스 전력회사는 여러 지역의 전기 수요가 여름철 같은 기간의 최고치에 접근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거나 예비 전원을 가동하면서 전력 시스템 운영 비용과 기업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함께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긴장세를 타면서 철도 화물 운송, 철강과 화학 등 산업에 충격을 가하면서 통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 공급이 딸리면 산업과 기업은 전력 제한, 감산, 비용 상승 등 위험 부담을 감내해야 합니다. 농업과 목축업은 고온 날씨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폭염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물과 가축의 식용수가 증가하고 관계와 사료, 보험과 재해 방지 등 원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농업 관계와 가축 식수 문제가 난제에 봉착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올해 고온 날씨 때문에 농업 생산 총액이 10% 하락하고 고온 날씨에 따른 손실이 최고 60억 유로에 달하겠습니다. 이는 프랑스 연간 국내 생산 총액의 0.2%에 달합니다. 옷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의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과 산업체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극단적 날씨는 유럽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장기적 변수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은 시종일관 생태보호를 전제로 대상건설을 버팀목으로 브랜드 승격을 중요수단으로 삼아 광천수 산업의 규모화, 고급화, 브랜드화를 주동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4호 기간 안도현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는 누적으로 232만 톤의 생산량과 32억 원의 생산액을 실현했습니다. 안도현은 시종 생태보호를 산업발전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원지 생태보호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했습니다. 1, 2급 및 준보호구역을 과학적으로 확장하고 수원지 보호개발 리용 관련 규범을 연구 출범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견고한 생태장벽을 구축했습니다. 근년간 안도현은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를 핵심으로 삼고 산업군집을 육성하며 루계로 58억 원의 공급 투자를 완성했습니다. 동시에 포장, 물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사슬을 연장하며 기능형 광천수, 역류하수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심, 통일, 1위 등 9개 기업이 입주하도록 흡인해 14개 브랜드, 45가지 제품 유형을 아우른 다원화 제품 행렬을 형성했습니다. 안도현은 브랜드 승격에 초점을 맞추어 안도 장백산 음용 천연 광천수 단체 표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리표지와 특색 브랜드의 융합을 심오하며 국가 지리표지 제품 보호 시범구를 신청하는 데 진력하여 중국 연변 장백산 황금수원대 브랜드의 영향력과 호감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 연변주 적십자회 만가의 사랑을 전달 활동 가동식이 도너에서 펼쳐졌습니다. 인도, 박해, 봉사의 적십자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 주적십자회 도너시

0: 적십자회, 돈화 각 사회구역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적십자 만가의 사랑을 전달 활동은 중국 적십자회에서 해마다 음력설 기간 진행하는 적십자 구호 활동입니다. 올해 조적십자회에서는 우리 조 4,500여 가구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위문하고 도합 112만 원 6,100원의 자금과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돈화시 적십자회는 도합 30여만 원에 달하는 자금과 물품을 돈화시에 거주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가동식이 끝난 후 돈화시 적십자회에서는 현장을 찾은 빈곤 가정에게 구제 물자를 발급했습니다. 안도현 만보진과 안도 천기 공급 사슬 관리위원회사가 협력하는 경동 클라우드 창고 저장 대상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상은 안도현의 지역과 자원 우세에 입각해 총 5천만 원을 투입해 현대화한 경동 클라우드 창고 저장 스마트 물류와 전자상거래 운영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스마트 창고 저장을 핵심으로 전자상거래 운영을 엔진으로 전 과정 물류를 지탱으로 하는 삼위일체 모식으로 현지 기업이 물류 원가를 낮추도록 도움을 주고 현지 농특산물이 고능률적으로 유통되도록 추동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밭으로부터 식탁으로, 공장으로부터 사용자에게로의 공급 사슬 통로를 한층 더 뚫어 장백산 지역의 량질 농특산물이 더욱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시장의 공급을 풍부히 하고 농산물 상행과 공급품 하행의 쌍방향의 원활한 소통을 실현하여 지역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도 합니다. 이 대상은 연간 생산액 3천만 원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휴식한다에서 휴자는 실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네, 글자 그대로 하던 일을 멈추고 쉰다라는 뜻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휴는 사람 인과 나무목이 합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 기대어 있는 모습, 평화롭고 여유롭죠. 네,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은 열심히 살아온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감정, 기쁨입니다. 네, 그런 월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Wonderful Tonight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실시간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 최

네, 한 주의 시작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 함께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네, 일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조금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더위에 약한 저인지라, 요즘 날씨가 딱인 것 같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제 무더위가 조금씩, 네, 우리 곁에서, 네,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아직은 덥습니다. 네, 그래요. 더위 조심하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사이즈를 잘못 누른 겁니다. 그래서 내심 걱정했는데 마침 도착하고 입어보니 딱 맞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의외의 행복이겠죠?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소한 행복, 네, 자주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인지 못하고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기가 일쑤인데, 일상 속에서 이런 소소한 행복, 네, 또 본인 스스로 깨우치고 누리는 것이, 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참, 네, 문자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상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피디님. 아, 한 주가 또 이렇게 시작됐네요. 정신없이 바삐 보내다 보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주말이 왔다 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또 반복되는 하루, 거기에 또 일이 너무 많고 지친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네, 어제가 그저께였는지, 그저께가 어제였는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네, 또 바삐 돌이치다 보면, 아, 왜 이렇게, 네, 열심히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자괴감 또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기운 내세요.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요즘 너무 더워서 운동을 쉰 지가 거의 2달 정도 됩니다. 도무지 숨이 막혀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무더운 날씨 또 이제 운동하는 곳이 에어컨이 또 빵빵하거나 그래도 시원하면 괜찮겠지만 뭔가 무더운 그런 환경.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립니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채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서품 때밀이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0: 막가라. 꼭 형님 제가 따로 먹던 도들거린다 하겠다. 공예 이놈아 나를 흥부시키려고 내 견게 또는 이 당원 동무들이 누나 없이 깨끗해지겠다고 우리 목에 다 찾아오는 바람에 완전 내 집 대박이 났습니다. 가봐줘라. 아까 내가 몇 배에다가 36배가 이번에 좀 37호 37호 때밀이 하죠. 37호 첫절러.
1: 예 갑니다.
0: 아야야 오, 아야, 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야, 오랜만이구만. 아유,
0: 근데, 아, 주말은 딱딱 나타나도 왜, 어디 먼데 이사를 갔습니까?
2: 네, 외제 학습반에 갔다 가서.
0: 외제? 외제 유랑 갔다 왔습니까?
2: 아, 그런 일이 있다.
0: 아,
2: 아이고.
0: 예.
2: 그나저나 우리 전번에 동갑이라고 서로 야야 하기로 했지 않는가?
0: 자관님 몇 년 동안 때밀이를 하면서 손님하고 야야 해먹으니 이거 딱지 처음이라. 아, 몰랐던 것이야. 아, 목이 크크하다.
2: 아이고. 어째 당신 몸에서 술 냄새 난다.
0: 아, 야?
2: 술에 했지?
0: 글쎄, 내게 원래 공작 시간에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내 오늘 생지에 간단히 한잔 했어.
2: 야? 생지라고?
0: 야야.
2: 아이 잘 됐다.
0: 맞아.
2: 이보, 전번에 당신 내 잠을 못 잔다고 오가피에 구기사에 오미사에 이래 숱한 거 졌지 했는가?
0: 아, 효과지?
2: 이야, 그거 먹어 그런지 야, 이젠 잠을 영 잘 잔다.
0: 너무 먹지 마. 너무 먹으면 날 또 국미 없이 자.
2: 이보.
0: 너무 먹지 마.
2: 야, 야. 저기 뭐요. 내 신세를 쟀는데 당신 생일날에 내 술 한 잔 살게.
0: 야? 에이, 말만 들어도 감사. 야,
2: 어째?
0: 아까면서라. 아, 나 여기 뒷자도 여기 긁어줘. 아, 저리 가라고.
2: 아이, 무슨.
0: 어디,
2: 여기?
0: 아이, 그짝인데.
2: 아, 야, 이거 전만해.
0: 아, 좀 아래로.
2: 야,
0: 됐어. 야, 좀 시그긋어. 야, 야. 아, 잠깐만. 야, 이제 무슨 말이야. 아, 잠깐만, 생기. 야, 솔직히 말해서, 나 이게 매년마다 이 생일 올 때면 제일 싫어.
2: 어째?
0: 아, 올해는 계속 좀 기분이 좋다.
2: 어?
0: 어이, 당신 좀 뉴스도 봤지?
2: 뭐?
0: 그 우리 애니 해제 목이 뚝 떨어졌지.
2: 어느? 그럼 당신 그 미래 해녀 조연사를 그래요?
0: 아니야. 정치를 좀 안다. 하하. 잘 됐지 뭐. 야, 와는 공과돈 제 돈처럼 쓰고 와는 수턴 님으로 받아 먹었더니 끝내 목이 훅 날아났지. 잘 됐다.
2: 에이,
0: 잘
2: 아이고.
0: 됐다.
2: 아, 조연사 떨어졌다는데 당신 어째 그랬어?
0: 저기. 아이, 말하자면 지금 하이 됐어. 나만 그나저나 이번에 뭐 새로 무슨 송겐지 송간지 그런 나온다는 게 무슨 에휴 정말.
2: 아이고,
0: 야?
2: 송겐지 송간지 당신 봤어?
0: 못 봤지. 아이 봐도 그저싸리 그저싸리지 그거 뭐 볼 필요 있어? 야.
2: 그나저나 그 미래해라고 거기 대박골이라고 있던데. 야,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좋은 곳.
0: 사람들이 거기 산보 가자고.
2: 산보 무슨 이동 산보
0: 산보 같은. 내 제박골에서 나왔지?
2: 당시 제박골이요?
0: 하하! 이 사람 보기는 좀, 좀 저쪽 나서,
2: 야?
0: 좀 저쪽 나서, 저쪽 나서, 저쪽, 저쪽, 저쪽, 저쪽,
2: 아이,
0: 나 좀 어려봐. 안정, 안정, 안정. 아, 안정아. 내 이래 봬도, 뭐 상당 낸 제박골, 뭐 천장 깔라.
2: 아이. 당시 혼자 했는가?
0: 아, 다치지 말고 좀 어려워라. 다치지 말고. 야, 당시 이렇게 말아. 당신한테 좀 영도 공사 못 해봐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0: 야, 내 그 촌장하면서 그 우리 촌에 다리를 놓겠다고 정말 정신 없이 떼댕겼어. 내 정말 촌장하면서 그 다리를 놓겠다. 제주국이 찾아가면 수리국 가라. 수리국이 찾아가면 또 뭐라냐? 현자 찾아가라. 현자, 조현자.
1: 어.
0: 아, 촌장 통지아, 这个 问题 뭐, 我们可以 연구 연구 토론 토론的 아, 근데 토론도 못하고 목이 달아났지 그만요. 잘했지 뭐.
2: 그래 당시 조현자 떨어졌다고
0: 자화했고. 그렇지 않고 자화 그놈하던 내 자화백을 달그마 합치나던 양계자 하나는 꾸려놨을게요.
2: 양계자?
0: 에이구 어떻게 달그 자화백했으면 촌자들 나를 보고 뭐라 아 촌장 얘기하지 뭐. 어차피 다른 촌의 촌장하고 우리 촌의 촌민들이 에이 쪽집이 촌자야. 에이, 쪽집 촌장. 부처사이나, 그죠? 이런 분들이 올 때 행사지, 뭐.
2: 아이, 그래, 뭐. 뭐, 국자이나 현장들이 뭐, 뭐, 다른 게 있어?
0: 있지.
2: 야?
0: 개.
2: 개?
0: 개! 개를 잡아야지. 벌써 우리 동네 개들은 이제, 내를 용도 분들이 안다, 뭐, 온다 하게 되고, 다 아웃. 내 아침에 집에서 턱 나오면 저 멀리서부터 개 몇 마리 내 앞으로 서서히 걸어오고 있어.
2: 아이고, 당신이 뭐라고 그래?
0: 아, 정말 당신 개 말을 뭐 알아듣겠구나.
2: 이 사람이.
0: 개 내보고 뭐라 하냐, 이러. 천사야. 이번에는 나를 잡읍소. 나를 잡아서 내 고기를 용도 분들한테 이렇게 끓여서 꼭 다리 놔달라 해줍소. 예?
2: 이봐, 야, 무슨 농담 그렇게 하이.
0: 아, 좋은 말을 하는데 이래고는 추호의 두서짐 없이 전달 판자구가 탁 눕는단 말이야.
2: 아, 지금 뭐하고.
0: 뭐하고 놀다 놀다 놀다 야, 살아나는 거야? 나 놀랬다, 야.
2: 아니, 이 사람이 이게.
0: 자들이. 꼭 우리 제바골 초민들을 위해서 자리를 하나 놔줘, 야. 야, 천사 아들이. 이게 이미 소외라. 이게 우리 제바골 초민들이 소외라. 그날도. 내 생일이다. 우리 엄마. 내 돼지고기에 체면담으로 좋아한다고. 이 아들 그거 먹이겠다고 상마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홍수에 밀려서 그만 내 며칠 후에 우리 엄마를 찾았다. 찾았는데 우리 엄마 글쎄 그 장마다에서 봤던 그 장바구니 그냥 그대로 꼭 안고 있지 않겠니. 이 아들, 이 아들
2: 사줄게. 내 손해글이 담보한다. 능년에 네 생일이 되기 전까지 다리를 놔서 돌아가신 어머님도 위로하고 우리 제박골의 손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그 다리 내 꼭 봐줄게.
0: 너는 무슨 낯설다야게 무슨 호막 소리를 그렇게 하네. 에야 말만 들어도 감사하다. 너도야 그야 남의 밑에서 심부름 꿈하는 게 니라고 무슨 돈이 있어서 니 이제 이름 뭐라니? 이름 뭐라니?
2: 야 내 손에 그리다.
0: 뭐야? 저 깨비 이번에 우리 현이 새로 얻은 손해다.
2: 야 미안하다 늦게 말해서.
0: 야, 내 말하지. 이래서 공작 시간에 줄을 먹으면 알겠는데. 야, 정말야. 아이, 현장, 현장.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해거라. 깨는 밀고 가야 되지. 야, 현장.

내려놓으면 얻게 되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기고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고마움이 생기고 질투를 내려놓으면 나다움이 생기고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선택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는 나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에서 나마저 나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여유롭게, 나답게, 감사하게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당신 자신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는 일이라면 대충 해버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성의 없이 처리하거나,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요, 자신의 무책임과 함께 또 게으름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해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후회도 덜 남지 않을까요? 네, 림송철 가수의 노래로 시작해 봅니다. 내 마음의 별.

왜 우리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잘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데도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고 잘났다는 생각은 또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쁨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을까요? 마복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 겨울의 아리랑.

여러분, 화를 낼 때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네, 화난 채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차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기둥에 박을 수도 있고요. 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큰 소리로 꾸짖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실수들은요, 화를 더 크게 키울 뿐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말겠죠.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하거나 가능한 빨리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침착하고 건설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문제를 넓게 보라는 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경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란강 여울소리.

내 친구일수록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대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대할 마음도 느끼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나를 당연... 네, 박은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눈이 내리네.

네, 좋은 친구란 같은 곳을 바라보거나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대고 각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짓눌러서 균형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는 친구의 등에, 친구는 나의 등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각자의 삶을 바라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내게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역시 친구에게 기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우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너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힘이 남아 될수 있다면요. 이 프로가 존재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항상 힘들다고 생각될 때 가끔은 이렇게 또 긍정의 말들을 듣다 보면은요. 아, 다른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르게는 살지 않는구나 하면서 힘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피어널며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곳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0: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렇게만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하이디는 마치 친한 친구처럼 산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커다란 새가 날개를 펼치고 커다란 하늘에서 원을 그리며 날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하이디의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울어대고 있습니다. 피터! 피터 일어나봐! 저기 저 커다란 새가 매 아저씨야? 저기 말이야! 피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하늘 높이 춤추며 올라가는 매를 보았습니다. 매는 곧 바위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간 거야?
1: 둥지로 돌아간 거야.
0: 산 꼭대기에 집이 있네? 좋겠다. 그런데 매 아저씨는 왜 저렇게 우는 거야?
1: 왜냐니? 매는 원래 저렇게 울어.
0: 우리 저곳에 한번 가보자. 어? 매 아저씨가 사는 곳을 보고 싶어.
1: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께서 높은 바위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0: 말을 마친 피터는 힘차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하이디는 휘파람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염소들은 그 뜻을 알아듣고 여기저기에서 뛰어와 피터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뿔을 맞대고 장난을 치는 염소떼가 하이디에게는 정말로 신기해 보였습니다. 하이디는 염소들과 함께 어울려 뛰어놀았습니다. 그 사이 피터는 가방에서 빵과 치즈를 꺼내고 백조의 젖을 짰습니다. 그리고 목청을 높여 하이디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이디는 염소들과 노느라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피터는 염소를 불러 모으는 것보다 하이디를 부르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1: 언제까지 뛰어놀기만 할 거야? 하이디, 여기 앉아서 점심을 먹자.
0: 이 젖은 내가 마셔도 돼?
1: 피터, 내 거는? 난 직접 빨아먹으면 돼.
0: 하이디가 빵을 잘라 먹으려고 할 때 피터는 자기가 가지고 온 점심을 거의 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 빵하고 치즈 피터에게 줄게. 난 이거면 충분해. 피터는 깜짝 놀라 하이디를 바라봅니다. 피터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하이디가 반으로 자른 빵을 무릎 위에 올려놓자 그제서야 활짝 웃으며 빵을 받았습니다. 피터는 염소를 돌보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점심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피터, 염소들의 이름을 좀 가르쳐줘. 하이디가 피터에게 부탁합니다. 피터는 염소에 대한 것이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터의 머릿속에는 염소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이디에게 염소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새하얀 털을 가진 흰둥이는 항상 슬픈 목소리로 울곤 했습니다. 하이디는 그럴 때마다 흰둥이에게 달려가 머리를 끌어안고 쓰다듬어 줍니다.
2: 왜 그러니 흰둥아?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야?
0: 흰둥이는 하이디에게 몸을 기댄 채 가만히 있습니다.
1: 그저께 그 녀석 엄마가 팔려갔거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날 수 없게 됐어.
0: 피터는 입에 빵을 가득 넣고 우물거리며 말합니다.
2: 불쌍해라.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항상 같이 있어줄 테니까 울지 마, 알았지?
0: 흰둥이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하이디에게 머리를 비비며 울어댑니다. 피터가 점심을 다 먹고 나자 염소떼는 다시 산 위로 흩어졌습니다. 하이디는 물끄러미 염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0: 피터에게 물었습니다. 피터, 백조와 곰이 제일 깨끗하고 귀엽지?
1: 그야 당연하지. 할아버지께서 매일 저 녀석들을 깨끗이 씻겨주고 소금도 먹이고 멋진 우리까지 만들어주셨으니까.
0: 그때 염소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하던 피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벼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중앙군사위원회 군사사업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점에서 군사투쟁 준비 사업을 잘하자. 2019년 1월 4일. 전군은 어디까지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운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과 군사 전략 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새로운 기점에서 군사 투쟁 준비 사업을 잘해 강군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와 간과하고 막중한 군사 임무의 직면에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정세를 잘 분석하고 전 국면을 총괄하는 가운데 전군을 이끌어 난관을 박차고 힘차게 나아갔으며 군사사업을 투쟁 속에서 강화하고 혁신 속에서 발전시켜 많은 대표적이고 창조적이며 역사적인 중대한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전군은 확고한 의지와 품격, 령한 전략적 생략 전술,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利益를 확립하며 전시 대비와 실전을 위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전시 대비와 실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투부대의 사상을 강화하고 전투력이라는 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기준을 견지해 재반 사업과 건설, 각 방면의 역량과 자원을 모두 군사투쟁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군사투쟁 준비 사업을 크게 강화해야 합니다. 전쟁과 작전 계획을 심화해 일단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합동작전 지휘 체계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합동작전 지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형작전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체계적인 작전 능력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실전을 대비한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들어주고 군사훈련과 전쟁 대비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문제 해결을 지향해 두드러진 단점과 취약점에 대해서는 확고히 들어주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해당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과 국가기관의 각 부문, 지방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국방 건설과 군대 건설을 지지하고 공동으로 우리의 영웅적인 인민 군대를 더욱 강대하고 전투력 있는 군대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요즘은 저녁마다 식사를 마치고 오는 아이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평소 열심히 문제를 풀던 아이가 유독 어제는 별스럽게 문제도 풀지 않고 제가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는 계속 딴짓만 할 뿐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하기 싫으면 그만둬! 라고 했더니 아이는 계속 공부하겠다고 애원했기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원모습으로 돌아갔고 참다 못한 저는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은 저의 화와 아이의 울음으로 하루를 마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깨어 옆에서 눈이 통통 부은 채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에게 화를 냈던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니 아이도 잠결에 손으로 제 목을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깬 뒤 어제 크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낮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했다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면서 집에 돌아와 엄마와 좀 밖에 나가 놀고 싶었는데 놀지 못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싫어서 딴짓을 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내가 별스럽게 행동했을 때 엄마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별스럽다입니다.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스럽거나 격에 맞지 않게 생뚱 같다는 뜻으로 평소의 패턴에서 벗어나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 활용하며 오늘은 별스럽게 배가 아파난다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은 물론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표현 가능합니다. 별스럽다에는 또 여러 가지로 특색이 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 집 이웃 아주머니께서는 직접 김치를 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시중에서 파는 김치와는 달리 재료 배합이 남다릅니다. 각종 과일과 천연 양념을 넣어 숙성해서 맛과 향이 다채로운데 맛을 본 이웃들은 모두 별스러운 김치라고 칭찬하곤 합니다. 흔히 맛볼 수 있는 맛이 아닌 독자적인 매력과 특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쓰인 별스럽다는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수준을 넘어 독특하고 특색이 있어 남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수공예품, 풍경, 사람의 개성 등 독특한 매력이 느껴지는 대상에 두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평소와 달라 이상한 기분이 들 때 혹은 남다른 특색을 가진 물건을 만났을 때 오늘 배운 별스럽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먹어야 더 영양가가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영양소가 가장 잘 보존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며 맛있고 건강한 조리법 중의 하나입니다. 물이 끓은 후 약한 불에서 5분간 삶을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달걀국, 달걀찜, 수란도 좋은 선택입니다. 달걀 프라이는 자주 먹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프라이 방식은 달걀의 영양을 더 많이 파괴합니다. 또한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초과되기 쉬우므로 달걀 프라이는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달걀을 먹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하루 종일 섭취하는 총 열량이 낮아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며 밤사이 소모된 영양분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군체의 달걀 섭취량입니다. 먼저 고콜레스테롤 혈증,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및 고위험군은 격일로 한 개의 달걀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질병 회복기 환자는 다른 동물성 식품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매일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아동 청소년, 임산부, 수유기 여성, 근육 증가를 원하는 사람은 매일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비싸게 산 과일형 냄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작지만 예쁜 냄새, 과일 오이, 과일 샐러드, 과일 파프리카 등 아삭하고 달콤하며 찌꺼기가 없어 바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채소는 가격이 일반적인 같은 종류의 채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 과일형 냄새가 정말 더 영양가가 많을까요? 그리고 이 돈을 쓰는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중국 농업과학원 채소화훼연구소 연구원이자 국가대종채소산업기술체계 직무과학자인 리연소는 이에 대해 해석했습니다. 과일형 냄새는 과학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리연소는 이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호칭일 뿐 교과서에는 이런 분류가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특정 품종의 식감이 더 달고 아삭하며 껍질이 얇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상인들이 식감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과일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마케팅 화술이지 식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시중의 미니 당근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천연적인 소형 당근 품종을 특별히 육성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일반적인 당근을 인위적으로 잘라 가공해 만든 것입니다. 상인들은 이름과 포장만 바꾸고 더 비싸게 판매합니다. 구입할 때에는 껍질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가공한 당근의 표면에는 절단 자국이 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싸게 팔고 또한 작을수록 더 맛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들이 좋은 맛에 기꺼이 돈을 지불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재배 비용이 실제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좋은 품종은 씨앗이 비싸고 재배 과정에서 물, 비료, 온도, 빛을 정교하게 조절해야 하며 일부 품종은 수확량도 낮습니다. 하지만 육종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신품종이 이미 맛도 좋고 수확량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는데 작을수록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리연소는 냄새는 알맞게 자랐을 때 수확해야 더 맛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엄지 손가락만한 미니 오이는 보기에는 앙증맞고 귀여워 보이지만 너무 작아 아직 당분과 풍미 물질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때 오이의 진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 과일형

은 시장에서 쓰는 호칭일 뿐 과학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실제 품질을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헛돈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과일형 냄새가 반드시 영양가가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더 적을 수도 있으므로 라벨보다는 종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단맛이 난다고 해서 당 함량이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채소의 당 함량은 과일이나 주식보다 훨씬 낮으므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전통적인 냄새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품목마다 지닌 영양소가 각기 다르므로 균형 있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각질 세포의 탈락을 가속화하고 비듬을 형성합니다. 둘째, 피지 분비 이상입니다. 사춘기, 스트레스, 식습관 등은 피지선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피지는 말라세지아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모낭을 막아 비듬을 유발합니다. 셋째, 두피 장벽 기능 손상입니다. 과도한 세정, 자극적인 샴푸 사용, 건조한 환경 등은 두피 장벽을 손상시켜 두피가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지고 각질 세포가 조기 탈락하게 합니다. 넷째, 개인적 취약성입니다. 유전, 면역 반응, 신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비듬이 생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의뢰하면 스트레스가 심할 때 두피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혼란을 일으켜 비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잦은 머리 감기, 맞지 않는 샴푸 사용, 밤샘, 불균형한 식습관, 특히 비타민 B군, 아연 등 부족은 두피 건강에 영향을 미쳐 비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초로 머리를 감는 것은 비듬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도 막을 수 없으므로 비듬을 없앨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식초는 두피를 자극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두피 각질 세포의 증식과 각질화를 촉진해 비듬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1: 남북의 음식이 어우러지고 전통 조선족 음식 맛과 서양식 조리 기법이 융합하며 함께 발전하고 있는 바 각지의 식객들이 이름을 듣고 찾아와 함께 정겨운 시장의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특색 음식은 마음을 달래는 미각의 향연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서로 교류하고 어울리는 생생한 매개체가 되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시장의 일상과 대중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수상시장은 음식 향기가 피어오르고 활기가 넘칩니다. 다양한 특색 음식들이 즐비한 가운데 닭고기탕 훈도는 깊은 향과 뜨끈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고 찰떡과 순대는 쫀득한 식감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남북의 음식 맛과 민족 특색이 이곳에서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며 변경 도시의 포용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상시장에서 16년째 운영 중인 훈둔 가게는 명실상부한 오랜 맛집입니다. 운영자 손애미는 안휘 출신으로 연길에 정착해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남방 훈둔의 섬세한 식감과 연변 사람들이 즐기는 신선한 국물 맛을 절묘하게 결합해 따뜻한 훈둔 한 그릇으로 전국 각지 식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업주 손애미는 처음에는 현지 손님들이 많았는데 몇 년 전부터 떠우인에 소개되면서 이제는 외지 손님들도 찾아오며 새 시장으로 옮긴 뒤에는 환경도 좋아지고 닭고기탕 훈둔도 추가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손애미는 오랜 시간 직접 만들어 바로 끓이는 방식을 고수하고 음식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한 그릇에 10원이라는 친근한 가격을 유지해오면서 모든 손님을 한결같이 대하며

0: 변함없는 맛으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 관광객 소정은 닭고기탕 훈돈의 맛이 더 신선한 것 같다면서 연변 음식은 전국 각지의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연변만의 특징을 더해 전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의 맛이 어우러진 훈돈 한 그릇은 포용과 조화의 따뜻한 정취를 보여줍니다. 특색 있는 철판 볶음밥은 연변 음식의 창의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철판 위에는 소고기, 치즈, 참치, 김치 등 다양한 재료가 자유롭게 어우러지고 볶는 과정에서 철판과 주걱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겨운 시장의 음악처럼 울려 퍼지며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업주 박광림은 연변 음식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는 서양식 재료를 활용해 우리 음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귀향 창업자 박광림 부부는 연길의 도시 변화와 시장 발전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영업 공간과 우수한 창업 지원 정책은 많은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하며 변경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각민족 군종들이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누리고 함께 일하고 즐기는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은 새롭게 변했지만 정겨운 삶의 한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수상시장은 가장 순수한 시장 분위기와 소박한 민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상인들의 정, 정통 음식의 맛, 편안한 분위기는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연길의 도시 온기와 인문적 매력을 깊이 체험하게 합니다. 사천 여행 블로거 연유기는 연길의 현지 특색과 인문 풍정을 느낄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봤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곳의 사람과 문화 분위기가 다른 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역의 따뜻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비춰줍니다. 수상시장은 음식을 매개로 전국 각지 사람들의 정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각민족 군종들이 함께 아침 시장을 거닐고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며 다양한 맛을 함께 즐기는 과정에서 마음속 단결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장의 향기 속에서 여러 민족은 더욱 깊이 어울리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따뜻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 변경 지역 시장 곳곳에서 민족 단결의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1: 여름방학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시장의 여객 흐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쇼핑 체험을 한층 높이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연결 공상실업주식위안회사에서는 서시장에 문명실천 봉사 초소를 설치하고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조직해 편의 봉사를 펼치며 여름방학 관광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시장 문 앞에서 기자는 남색 조끼를 입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관광객들에게 무료 짐 보관, 길 안내 등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장에는 의자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잠시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세심하고 친절한 봉사는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섬서 관광객 장문협은 짐을 들고 올라가기가 불편했는데 매우 편리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으며 자원봉사자들이 매우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한 달간 진행됩니다. 봉사초소는 짐 보관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응급 물품도 마련해 관광객들의 출행과 쇼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보관한 짐은 700여 건, 봉사받은 관광객은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결 공상실업주식위안회사 단군중사업부 간사 최 이름은 회사의 50여 명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현장을 지키며 관광객들에게 무료 짐 보관, 충전 설비 등 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 상담, 문명 인도 등 봉사도 펼쳐 관광객들이 연길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0: 8월 3일,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대회 결승전이 상해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조과학기술협회와 조부녀연합회가 공동 추천한 연길시 제6중학교 9학년 학생 왕대군이 길림성을 대표해 출전해 전국 10명에게만 수여되는 지성 우수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왕대군의 참가 작품은 인공지능으로 청각장애 배달 일꾼이 다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전 과정을 담았는 바 참신하고 따뜻하며 실용적인 주제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대회를 위해 왕대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결승 기간 낮에는 수업에 집중하고 밤에는 시간을 쪼개 작품을 다듬었으며 자주 밤늦게까지 연구했습니다. 첫 대회로 참고할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탐색하며 어려움을 극복했고 성급 예선, 전국 준결승, 전국 결승 등 엄격한 선발 과정을 차례로 통과해 수많은 참가자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왕대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웠다면서 앞으로 학습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바 학습에 적합한 작은 동반자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면서 학습 동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결심계점 AI 과학기술혁신센터 교장 전 씨는 왕대군 학생은 성실하고 집중력이 뛰어났는 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국가급 대회에서 수상했는데 이번에는 4만여 명의 참가자 가운데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전국 우승과 특별상을 차지해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 일전 시민 박 선생은 연결시 공공사업봉사중심 삼일꾼 조한남을 찾아 축기를 전달하며 자신의 딸을 구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1월에 발생했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도로에서 한 대의 굴착차가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후진하다 박 선생의 딸을 차량 아래로 휘말리게 했습니다. 위급한 순간 현장을 지나던 조아남은 즉시 달려가 큰 소리로 위험을 알리고 차량을 두드리며 운전수에게 신속히 정차하도록 해 2차 압착 사고를 막았습니다. 제대 군인인 조아남은 군 복무 중 배운 응급 구조 지식을 활용해 현장을 보호하고 응급 전화와 신고 전화를 걸었으며 부상당한 소녀를 계속 안심시켰고 부상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질 때까지 자리를 지킨 뒤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후 5개월 넘게 조아남은 수시로 병원을 찾아 소녀를 위로하고 격려했으며 꽃과 인형을 보내 상처를 딛고 일어나 순조롭게
0: 하기 위해 시무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여러 부문과 연합해 관광지 주변 관광 질서 전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에서는 관광 촬영 업체의 영업 허가증 등 관련 증서를 공개하도록 독촉했으며 가격 명시제를 실시하고 저가 유인, 현장 추가 요금 등 소비 사기 행위를 엄금했습니다. 또한 도로 점용 선전, 교정 위반 호객 행위를 금지해 관광 촬영 시장의 질서 있는 운영을 공동으로 수호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관광 촬영업소 12곳을 검사하고 선전 자료 25부를 배포했습니다. 우리시 보일러 배기가스 감독성 검사를 일전 연결시 생태환경감측소는 삼일군을 조직해 중점 오염원인 보일러에 대한 감독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삼일군들은 규범에 따릅니다. 시동관리부문은 발견 즉시 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응급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해당 구멍은 25명을 선발해 한국으로 보내 학습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0: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1: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2: 꿈을 빨갛게 물을 익혀주는
3: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1: 네, 친구들 보낼수록 맑고 그윽하게 고요하는 샘물. 우리 친구들은 정은 어쩌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정이란 많은 친구들의 가슴 속에서 퍼낼수록 자꾸만 가득히 고여오는 맑은 샘물 같은 것입니다.
0: 결코 큰 것에서입니다.
1: 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벼락을 맞아도
0: 가져간 필수품들을 다시 재사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1: 네, 더욱이 오랫동안 비행할 경우 우주비행사들의 체중이 3에서 4kg 정도

0: 감소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친구는 알고 있어요?
0: 네, 뭘 문의하고 싶은데요?
1: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느 곳에선 한 개 이상의 열대성 폭풍이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시계 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면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0: 네, 그래요. 태풍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도 수소폭탄 400개의 위력과 맞먹는 20메가톤급의 이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기상학자들은 이런 변화무쌍한 기상의 예측, 관찰을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상학자들은 보고되는 각 태풍마다 그들 고유의 이름을 붙여서 태풍의 경도와 위도는 이동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혼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또한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숫자를 붙이는 것보다 더 기억하기 쉽고 따분하지도 않았습니다.
1: 어두운 밤에 천연색을 볼 수 있을까요?
0: 네, 깜깜한 밤중에 본 가로수 잎은 녹색이었을까요? 아니면 까만색이었을까요?
1: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0: 네, 어둠 속에서 우리 눈은 색깔을 식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뭇잎이든 장미꽃이든 그저 오래된 흑백 TV로 본 어두운 회색으로 느끼고 있답니다. 그럼 왜서 그럴지 우리 친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망막은 원추형인 주세와 막대형인 간상체에서 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세는 천연색에 민감하겠지만 약한 빛에는 무력한 반면 간상체는 색깔을 구별할 줄 모르지만 매우 약한 빛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주세는 색깔 감지 능력을 잃게 되고 또 색깔을 구별할 줄 모르는 간상체가 야간 시력을 맞고 있습니다.

0: 가져본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1: 이른 혈액 응고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만일 피가 응고되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 피 때문에 과다수혈로 죽게 됩니다.
0: 네, 혈액 응고는 혈액 속에 이 피부린이라는 실 모양의 물질이 숙출되어 그물 모양으로 얽히고 그 속에 혈구를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선생님, 야생동물은 충치가 없을까요?
1: 듣는 말에 의하면 요즘 충치에 걸린 애완동물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주인이 달고 나른한 먹이를 먹였기 때문이랍니다. 자연계에는 치과에서도 없는데 야생동물들은 충치가 생기지 않을까요?
0: 네, 우리 친구들에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1. 야생동물들은 기본상 충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계에 사탕이 없고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2: 힌트 2. 야생동물 중에도 충치가 생긴 동물이 많습니다. 이들은 인류가 사양하는 애완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기에 충치가 더욱 쉽게 생겨납니다.
0: 네, 야생동물들한테 충치가 생긴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아닐까요? 야생동물들한테는 거의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달디단 사탕은 세균이 제일 좋아하는데요. 만약 입안에 사탕이 남아있다면 세균이 대량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이빨이 부식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계에는 사탕을 첨가한 음식이 없고 또 야생동물들의 먹이는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섬유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먹이를 먹으면 이빨을 청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보통 정황에서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식동물들은 충치가 더욱더 생기지 않는데요. 육식동물들이 충치가 생기는 것은 나이가 많고 이빨이 엄중하게 다스렸거나 혹은 싸움에서 이빨이 상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육식동물들의 이빨이 상하면 먹이를 사냥할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충치가 생기기 전에 죽어버리고 만다네요.
1: 다른 방면으로 인류가 사양하는 애완동물들은 늘 당분을 많이 넣은 먹이를 먹였기 때문에 쉽게 충치가 생길 수 있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애완동물을 사양할 때 애완동물의 건강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네, 친구들, 오늘 꿈나무 푸른 교실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산화 비행기가 벼락에 맞으면 어떻게 될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주선에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밖에 또 어두운 밤에 천연색을 우리가 볼수 있을지 하는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야생동물은 충치가 없을까요? 하는 궁금증도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친구들? 야생동물들은 충치가 있다고 했던가요?

0: 친구들,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되달릴 수도 없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이끌려 간다면 나중에는 후회할지도 모르겠지요. 아쉬움이 남아도 후회하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물론 아쉬움과 후회 모두 남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산다면 더욱 좋겠지만 아쉬움은 수확이 될수 있어도 후회는 불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0: 네, 아쉽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이만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2: 지금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께 감사히 인사드립니다.
0: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3: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人工智能同实体经济、同产业深度融合。

0: 철도 부문이 승객 흐름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 허창 동역에서 제남 방면으로 가는 직통 열차의 막차는 오후 2시 무렵으로 산동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기차를 놓칠까봐 시간에 쫓겨 쇼핑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올여름철 운송 기간이 시작되면서 철도 부문은 이러한 선간 쇼핑 관광 수요를 포착하고 제남 허창 동역 왕복 G3119, G3120 고속 열차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그 덕에 관광객들은 허창에서 료성이나 제남으로 돌아갈 때 저녁 시간대에 열차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간 열차 소비가 한결 편리해지면서 휴일 예서도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여름철 전국 각지에서 스포츠 경기가 잇따라 열리면서 새로운 즐길 거리가 늘어난 만큼 관광 열차 운행량은 전년 동기 대비 84.8% 증가했습니다. 한번 구매, 여러 구간 탑승, 시월 유효 방식의 관광 정액권은 6만 6천여 장 팔려나가서 지난해 동기 대비 20배에 달했습니다. 관광 열차는 연선 지역 소비를 44억 4천만 원에 이끌어냈습니다. 끊임없이 뻗어 지나가는 철도선은 여객들을 한가득 싣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승객 수송에서 소비 흐름 창출로 힘차게 달리는 열차들은 고품질 발전의 가속도를 착실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1: 올해 13호 태풍인 돌핀이 현재 강한 태풍급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9일 밤부터 10일 아침 사이에 철강성 조산에서 복건성 복종 일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철강성은 태풍 대비 비상 대응을 2급으로 격상하고 연해 료객 항로와 나루토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항구기업의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문화관광시설 전용에 대해 운영을 잠시 중지하게 하고 수요에 따라 대피소를 개방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영내에서 취소한 항공편은
0: 생명력 있으며 행복한 하천 건설에 진력하게 됩니다.
1: 민용 항공발전 15척에는 전망계획이 최근 미군이 항로를 변경시킨 상선은 53척, 항행 능력을 파괴한 선박은 2척, 临시 검사를 진행한 선박은 2척입니다. 미국 펜스 부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적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란이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계속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8일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법률 기재와 관리 방식, 선박 통행 로선 등을 두고 오만과 협상하고 있으며 쌍방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협의 재개방 여부는 미국 이란 양해 각서를 위반한 미국의 배상 문제 등 기타 조건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보건부 부부장이 8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 영내에 대한 폭격에서 미군의 린화성 탄약 사용이 실증되었습니다. 미군의 이란 폭격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져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란은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의 잔해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미군 F-15 전투기 한 대와 무인기 여러 대가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공개한 전투기 잔해 중 일부는 이란이 올 4월 이스파한주 상공에서 격추한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

신천 도시 중에서 미리 후보 도시 3개를 선정한 후 국제건축가협회 회원대표대회가 세계건축가대회 주최 도시를 선출합니다. 퀴펜합은 2026년에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네 번째로 2층 호를 수여받은 도시가 됐습니다. 1999년 처음 세계건축가대회를 주최한 이후 북경은 제차 세계건축계 최고급 행사를 주최합니다. 3천년이 넘는 도시가 발전사를 자랑하는 북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보조 사무총장 나예프 바예즈는 역사구역 갱신과 도시재생, 생태복원, 공공구역 건설 등 관련 조치를 통해 북경은 건축이 내포하는 문화 정체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북경이 받은 세계건축도시 칭호는 유산보호, 도시발전실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탐색 등면에 대한 국제건축계의 인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영예는 북경이 영예에 걸맞는 책임과 국제교류 플랫폼의 기능도 떠맡아야함을 뜻합니다. 세계건축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세계건축가대회를 주최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지역사회, 특히는 젊은 세대들이 행사와 문화유산 보호 사업에 참여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파이어드 사무총장은 세계건축도시라는 영예를 통해서 북경은 자체 건축유산과 현대도시의 발전 성과를 선보이고 1년간의 문화과 교육, 전문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향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북경은 세계건축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가열차 향상시킬 것입니다. 올 7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건축가협회 회원대표대회에서 청화대학 건축학원 장리 원장이 국제건축가협회 주석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는 중국 건축가가 처음 이 직무를 맡는 것입니다. 옛 도시에 대한 전반 보호와 지역 갱신, 사업권과 골목에 대한 적응성 개조, 문물 건축에 대한 활성화와 리용 등을 통해 북경은 도시의 역사 기억을 보존하는 한편 진실하고 쾌적하고 존엄 있는 현대 생활을 포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북경 건축가 학회 공동 부리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가 북경의 건축만이 아니라 배후에 숨은 문화와 생활, 혁신의 힘을 료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건축도시 북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0: 아침쯤 부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우입니다.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병이 좋아하는 전거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브라질과 미국 간 비자 분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소속 시간에는 고온 날씨에 봉착한 유럽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2: 소리는 사람들은 새의 술잔을 들고 노래하고 꽃들은 대당의 봄을 춤추며 만발하니라는 부류의 경전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시대 정신에 입각한다는 뜻으로 문장은 시대에 수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시성 두보는 그의 위대한 필력으로 왕발, 양형, 도솔인, 약빈왕의 당대 문체를 경박한 글로 조롱하며 쉬지 않고 비웃더니 비난한 자들의 이름은 잊혀져도 그대들의 시는 강물처럼 영원히 흘러 멈추지 않으리라는 신람됐습니다. 중국 대지 입각해 중국의 이야기를 잘할 때면 자연히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눈앞에 봄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3: 여파 교수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화건설을 잘

0: 할 수 있을까요?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치를 축혀들고 민심을 결집시키며 신인을 양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경상을 수립하면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이 같은 성회에 그리스어로 올림픽 회가를 높이 부른 천진난만한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이들 어린이 합창단은 태양산 깊은 곳 하북성 부평의 마란촌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림픽 무대에 오른 사람은 상냥하고 친절한 노인 등소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등소람 어르신은 병으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르신은 산속의 아이들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음악이 있어 산속의 아이들도 아름답고 다채로운 소년 시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음악대학 교원과 학생들이 부평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1: 저는 우경유라고 합니다. 중앙음악대학 사상정치학과 교원입니다. 한 여름날 저는 부평현 남장진 마란촌에 갔습니다. 이곳은 언론계의 대선배인 등척의 후손 등소람의 제2의 고향이고 인민일보의 전신인 진찰기일보의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2003년 가난하고 락후한 마란촌에 돌아온 등소람은 많은 아이들이 곁에 부모가 없이 외롭게 생활하면서 과외 생활도 아주 단조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소람은 음악으로 아이들의 내심 세계를 풍부히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2022년 3월 21일 저녁, 등소람은 병으로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 땅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2022년 4월 8일, 등소람은 북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특출한 기여를 한 개인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그의 평균 연령은 10살 정도이고 가장 어린 친구는 7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번 무대에 오를 어린이들의 훈련 상황은 어떨까요?
2: 남학생들 다 좋습니다. 자, 남자 어린이 두 명도 이리 오세요. 여학생들 힘내세요. 보니 남학생들은 모두 아주아주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세 남학생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노래 부르기를 특별히 좋아하는군요. 그러면 왜 스타 가수가 아닌 음악 교원이 되려는 겁니까?
3: 저도 산골 마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4: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6: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과 미국 간 비자 분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조언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한다는 이 국무성의 결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브라질에 대한 적대 활동을 의도적으로 승격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전에 브라질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미국과는 동맹이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신

협의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하면서 양국 관계 긴장세를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이 7월 미 국무성 관원 2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인선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플로리다주 중의원 의장인 공화당 소속 대니얼 프레스를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지만 브라질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성명에서 윈 외교관계 협약에 따르면 파견국이 파견하는 대사관 대사 인선에 대해 반드시 수용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밝혀야 하며 관련 절차는 비밀사항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브라질의 정식 동의를 얻기 전에 이미 브라질 주재 대사 후보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브라질의 수용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절차를 가동하고 대사를 파견하려고 강행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7월 25일 브라질은 미 국무성 차관보 라이리 반스와 국무성 차관보 수하인 사무엘 삼슨의 비자 신청을 거절했다고 실증했습니다. 반스는 미 국무성 산하에 민주와 인권, 노동국을 이끌었고 샘스는 고위 고문직을 지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 관원의 이번 움직임은 10월로 예정한 브라질 대선을 간섭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브라질 고위 관원에 따르면 미국 관원의 목적은 브라질 대선 의심자를 접촉한 후 브라질 선거 투표 체계에 합법성을 폄하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복선을 깔아놓으려는 타산이었습니다. 이 두 권원은 우익 대선 후보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플리비오 보우소나루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양국 관계가 마찰을 거듭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군사정변을 시도한 것으로 2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재판을 중단하라고 브라질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대한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8월 5일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려는 모든 외부 세력의 움직임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배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독일 연방수로와 해운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5일 라인강의 허브인 고브하 구간의 수위가 2018년의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했으며 앞으로 며칠간 수위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브하 구간은 라인강의 운항 능력을 판단하는 풍향계입니다. 유럽 북해 항구와 독일 서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라인강은 독일의 대부분 내수 화물 운송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안에 대량의 화학 공업, 철강, 정유와 에너지 기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위의 하락은 원자재의 운송과 공업 제품의 반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독일 상공대회 디지털 경제 기초시설 지역정책부 책임자 디르크 빈디는 가뭄이 지속되면 화학공업, 철강, 광물류 등 업종의 공급사슬이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일부 기업은 별 수 없이 감산할 수밖에 없다고 표했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내수 유도선을 이용해 로테르담에서 깔스루에 유류를 운송한

비용이 6월 말 돈당 45유로에서 150유로 내지 160유로까지 급등했습니다. 독일 바스프그룹은 수위가 계속 떨어지면 포트로 드비시에 있는 공장의 공급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철강 제조업체인 티젠크루프는 디스부르크 공장의 쇳물 산량을 줄이고 식수가 적은 외부 선박을 빌려 월크 원자재를 운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중요한 해운 문호인 네덜란드는 단수 자원을 절약하고 운하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관문을 폐쇄하면서 일부 기업은 원자재나 제품을 운송할 수 없는 권경에 빠졌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웅그리아를 지나는 다뉴브 강의 일부 구간도 화물 운송 능력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독일 기르 세계경제연구소 경제학자 스테판 코츠는 낮은 수위 때문에 독일의 3, 4분기 경제 손실이 10억 유로 내지 20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폭염 날씨는 유럽 에너지 시스템에 이중 압력을 가했습니다. 폭염 날씨 때문에 냉방 설비의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 사용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부족, 하천 수온 상승으로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등의 운행에 영향 주면서 에너지 공급 능력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원자로 57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냉각 수요 때문에 원자로를 모두 강변 지역 또는 요네 지역에 건설했습니다. 고온 날씨가 나타나면서 일부 하천의 수온이 높아지고 류량이 떨어지자 취수와 열 배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프랑스 전력회사는 일부 원자력 설비의 출력을 낮추고 심지어 일부 설비의 운행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웅그리아의 에너지 공급도 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웅그리아는 포크스시 원자력 발전소에 여러 설비의 운행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44년 만에 처음 폐쇄 위험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막부득이한 상황에서 웅그리아 정부는 전역 전기사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 공급이 딸리면 산업과 기업은 전력 제한, 감산, 비용, 올해 유럽의 경우 산불에 탄 토지가 이미 43만 4천 헥타르를 웃돌았습니다. 산불은 산림과 농경지, 목장, 주택, 인프라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 폐쇄, 관객 감소 등 현상을 초래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봅니다.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 중심 앱 옌지룽매의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변 아줌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노래입니다.

같이 아름다워 정다운 여울 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정다운 여울 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후렴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여라.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여라.

네, 2절입니다. 천혜의 땅 누비면서 울리는 여울 소리. 천혜의 땅 누비망 여울 소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울리고 울리어라.

자, 해란강 여울소리 오정목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68번입니다. 우리 노래의 원곡자죠. 정옥화 어머님께서 우리 노래 교실에 계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우리 원곡자 앞에서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봅니다. 하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점에서 군사 투쟁화란 전략적 생략 전술,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복잡한 정세와 준엄한 투쟁의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가 주어진 시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예상할 수 있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각종 위험과 도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군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발전의 추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하며 우환의식, 위기의식, 전투의식을 강화하고 군사투쟁 준비를 위한 재반 사업을 실속 있게 잘해나가며 당과 인민이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결사 완수해야 합니다. 신시대 군사전략 사상을 수립하고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확립하며 전시 대비와 실전을 위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전시 대비와 실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투부대의 사상을 강화하고 전투력이라는 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기준을 견지해 재반 사업과 건설, 각 방면의 용량과 자원을 모두 군사투쟁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군사투쟁 준비 사업을 크게 강화해야 합니다. 전쟁과 작전 계획을 심화해 일단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합동작전 지휘체계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합동작전 지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형 작전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체계적인 작전 능력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실전을 대비한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들어주고 군사훈련과 전쟁 대비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문제 해결을 지향해 두드러진 단점과 취약점에 대해서는 확고히 들어주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해당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과 국가기관의 각 부문, 지방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국방 건설과 군대 건설을 지지하고 공동으로 우리의 영웅적인 인민군대를 더욱 강대하고 전투력 있는 군대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사입니다. 고향집 장독대 옆에 핀 백일홍아, 누구를 기다려 시들 줄 모르느냐. 나 닮은 꽃이라 머리에 꽂아주던 못잊을 내 사랑 뜨거운 손길이여. 아 백일홍아, 너는 빨갛게 피었는데 내 사랑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그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의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세계 명작 소설인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으면요, 위대한 자연이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 맑은 영혼의 하이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는 즐거움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는 목장까지 올라오느라 피곤했는지 곧 잠이 들었습니다. 염소들은 여기저기서 뛰어놀며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곳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렇게만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하이디는 마치 친한 친구처럼 산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커다란 새가 날개를 펼치고 커다란 하늘에서 원을 그리며 날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하이디의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울어대고 있습니다. 피터! 피터 일어나봐! 저기 저 커다란 새가 매 아저씨야? 저기 말이야! 피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하늘 높이 춤추며 올라가는 매를 보았습니다. 매는 곧 바위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간 거야?

0: 둥지로 돌아간 거야.
1: 산 꼭대기에 집이 있네. 좋겠다. 그런데 매 아저씨는 왜 저렇게 우는 거야?
0: 왜냐니? 매는 원래 저렇게 울어.
1: 우리 저곳에 한번 가보자. 어? 매 아저씨가 사는 것을 보고 싶어.
0: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께서 높은 바위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2: 말을 마친 피터는 힘차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하이디는 휘파람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염소들은 그 뜻을 알아듣고 여기저기에서 뛰어와 피터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뿔을 맞대고 내 거는?
0: 난 직접 빨아먹으면 돼.
2: 하이디가 빵을 잘라 먹으려고 할 때 피터는 자기가 가지고 온 점심을 거의 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 빵하고 치즈 피터에게 줄게. 난 이거면 충분해. 피터는 깜짝 놀라 하이디를 바라봅니다. 피터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하이디가 반으로 자른 빵을 무릎 위에 올려놓자 그제서야 활짝 웃으며 빵을 받았습니다. 피터는 염소를 돌보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점심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난이는 몸도 크고 뿔도 큰 데다 쉴 새 없이 다른 염소입니다.
0: 불쌍해라.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항상 같이 있어줄 테니까 울지 마. 알았지?
2: 흰둥이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하이디에게 머리를 비비며 울어댑니다. 피터가 점심을 다 먹고 나자 염소 떼는 다시 산 위로 흩어졌습니다. 하이디는 물끄러미 염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피터에게 물었습니다.
1: 피터, 백조와 곰이 제일 깨끗하고 귀엽지?
0: 그야 당연하지. 할아버지께서 매일 저 녀석들을 깨끗이 씻겨주고 소금도 먹이고 멋진 우리까지 만들어주셨으니까.
2: 그때 염소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하던 피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벼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네, 우리는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는 일이라면 대충 해버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성의 없이 처리하거나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요, 자신의 무책임과 함께 또 게으름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해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후회도 덜 남지 않을까요? 내림성철 가수의 노래로 시작해봅니다. 내 마음의 별.

왜 우리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잘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데도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고 잘났다는 생각은 또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쁨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을까요? 마복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 겨울의 아리랑.

내 친구일수록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대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대할 마음도 느끼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나를 당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대수롭지 않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린색하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네, 커피를 가져다주는 레스토랑 종업원에게는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한두 번 인사를 나눈 사람과 마주하듯이 친구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네요. 네, 박은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눈이 내리네.

그는 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무장하고 너무 많은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등의 해결책이 아닐까요? 네, 임향숙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벗었다는 처녀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午夜十一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4:30，你闹钟还烦人呢，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上班是为了什么？
1: 因为热爱。
0: 热爱什么？
1: 热爱钱。
2: 打工人，打工魂，打工人才是人上人。
0: 每一个上班不迟到的人都很了不起。